쓰레기와 분리수거를 내다 놓는다. 3. 샤워를 하거나 못해도 양치는 한다. 4.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린다. 5. 맛있게 먹으면서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자도 좋다. 4, 5번은 뭐 자신 있는데 1, 2, 3을 언제 할까 고민하게 되는 7월 11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오늘 첫 곡 윤종신의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 아니에요. 내일 해도 됩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대청소를 3주째 미루고 계신 5512님. 아, 역대급으로 귀찮아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주말입니다.

0: 문자를 주셨는데 뭔지 너무 알죠. 네. 내일 할까요? 3769님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운동을 하면서 오늘 아침 잘 듣고 있어요. 좀 전에 드린 멘트가 굉장히 쑥스러워지는 예. 주말을 아주 야무지게 보내고 계신 3769님. 자, 이래도 저래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토요일 오늘 아침 1부 이어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아이고
16: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7: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16: 아니 둘은 우리 모르시오?
18: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16: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7: 좋다!
16: 두루누리라고?
17: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BGM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DJ가 말할 타이밍이 아닌데 하신 아침 가족들 놀라셨나요? 이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의 새 코너인데요. 제목이 무슨 뜻인가 싶으시죠? 주말 오전은 할 일 좀 밀어놓고 뭐 숨쉬기 운동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다가 마음 놓고 게으름 피울 수 있게 음악으로 뭔가 부추기는 자리 깔아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첫 곡은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다시피 정지찬, 박원 두 사람이 함께한 팀이죠. 2010년부터 한 15년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아주 여러 곡들이 사랑받고 있고요. 널 생각해도 그

중에 한 곡이죠. 그들의 첫 미니 앨범에 들어있는 타이틀곡. 자, 그러면 느긋하게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함께 들어보죠.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네. 게으른 소파의 노래. 그만큼 여유로운 곡들이 선곡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이어드린 노래가 잭 존슨의 바나나 팬케이크라는 곡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 노래는 네가 할 일 못하게 붙잡아 두려고 만든 노래야. 천천히 일어나서 내가 바나나 팬케이크 만들어줄게. 이런 내용인데 그 아내가 굉장히 그 바쁘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 좀 봐봐 하면서 기타를 꺼내서 불러줬대요. 걱정되는 커플입니다. 잘 살고 있으려나?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곡은 우리에게는 그 코코라고 애니메이션 있죠? 네. Remember Me라는 타이틀곡을 노래해서 그 낯설지 않죠. 멕시코의 자랑 나탈리 라풀카데라는 가수가 노래한 로케 콘스트루이모스 우리가 쌓아 올린 것. 뭐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그렇게 얻은 영감으로 쓴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분은 활동한 지가 25년이 넘었대요. 네, 아무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런 느긋한 곡이고 여기에 한 곡 더 이어드릴 곡이 그 유명한 윙즈의 Silly Love Songs라는 노래인데요. 그 아내가 함께 했던 밴드잖아요. 윙즈가 원래 이름은 폴 맥카트니 앤드 윙즈인데 편의상 윙즈라고 하면은 폴의 그 밴드구나. 근데 이 노래가 하도 평론가들이 존 레논의 노래는 메시지가 있고 막 그런데 너는 맨날 뭐 이렇게 사랑은 노래 그런 타령이냐 해서 각을 잡고 내가 제대로 된 사랑 노래 맛을 좀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나탈리아 라프루카데의 로케 콘스트루이모스 그리고 폴 맥카트니 앤더 윙즈의 Silly Love Songs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면서 게으른 소파의 노래 마무리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미인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번 주말은 무엇보다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도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또 조양과 내촌 일대까지 총 20km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도 강릉 방향으로 용인부터 양지터널, 또 호법과 원주, 새마을 일대까지 구간 계속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천안호두 휴게소, 반대 서울

0: 쪽은 기흥과 양재일 고속도 안 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 부근만 아직은 짧게 지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2부에도 새 코너가 생겼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다 라디오니까 지금 노래로 그렇게 뭔가 주제를 좀 만들어 보는데요. 2부 코너는 다른 곡 하나를 같은 주제로 더 얹어드리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나눠서 넉넉하게 다양한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언제나처럼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너의 첫 시간이고 해서 시작에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너무나 여러분들 아침가족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카펜터스의 노래 We've Only Just Begun 이라는 노래 준비해봤어요. 이 노래가 노래말도 예쁘고 그 가사 덕분에 한 7, 80년대 미국에서 결혼식에 그렇게 많이 썼대요. 자, 이 시작에 한 곡 더 이어드릴 곡이 정말 뭐 언제가 리즈지? 하고 생각하게 되는 정말 사랑받는 남매 그룹 악뮤의 벌레를 내고, 이 곡은 내일은 어디 가서 뭘 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아주 발랄한 노래인데요. 자, 그럼 카펜터스의 노래에 이어서 악뮤까지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자, 악뮤의 벌레를 내고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오늘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나타샤 베딩필드가 노래한 언리튼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내 인생은 아직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백지 같은 거여서 앞으로 자유롭게 채워나갈 수 있다, 이런 가사가 들어있고요. 2004년부터 새 출발 주제가로 인기를 얻었는데, 자, 이 노래에 더해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는 최고의 전주상이 있다면 이 노래에다 주고 싶어요. 정말 전주, 뭐 노래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을 달뜨게 만드는 전주가 또 있을까 싶은 밴드 뉴 레디컬스의 You Get What You Give라는 노래. 이게요, 언리튼의 작곡가가 뉴 레디컬스의 멤버였대요. 다니엘이라는 여성 멤버인데 이게 90년대 후반 밴드가 해체되면서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나타샤 베딩필드의 이스트곡 언리튼까지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저도 알지 못했던 이런 팝의 상식,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릴 수 있는 코너니까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언리튼 You Get What You Give 두 곡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0: 스페셜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0258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트럭기사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짐 싣고 추풍령을 넘어가다가 휴게소에 들러 글 남겨봐요. 이 일의 장점은 매번 변하는 창밖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아침에서 들려주는 좋은 노래들과 창밖 풍경이 너무 잘 어울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 이게 들어주시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진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일하시면서 이런 여유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정말 더 응원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네. 운동 시작한 지 한 달 되신 1403님은 PT를 하고 싶은데 강도가 너무 셀까봐 무서워서 살도 빼고 싶고 근데 운동이 너무 싫고 건강만이 살 길이다. 저한테는 남편이랑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이러면 아, 무조건 건강하셔야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볼게요 하셨으니까 네, 진짜 뭐 꼭 다른 걸 떠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네, 그럼 뭐 PT 트레이너하고 잘 상의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2부 끝곡은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준비했고요. 3부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2: 탄탄방수
3: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 이 시간에 들려드렸다는 의미는 하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노래. 사실 이 곡은 7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날 들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랬어요. 정인의 장마 5802-5524-4286-1488-0024. 지금 뭐 주말이라 못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신청이 그만큼 많이 왔던 노래라 오늘 들려드려봤고요. 아, 장마철엔 역시 정인의 장마죠. 요 노래 나온다에 한 표 걸었습니다 하신 2642님. 노래 장마는 좋은데 진짜 장마는 싫어요 라고, 빨리 지나가라 라고 1173님. 자꾸 정인 언니 성대모사를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 아무나 못하는 모사 아닌가요? 오, 노래 뭔가 좀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0989님 등등의 응원으로 하티스트 송으로 들었고요. 야, 커피 쿠폰 도장 10개 모으면 공짜 커피 준대서 다 모았더니 카페가 없어졌어요. 왜일까? 먹튀는 아닐 것 같은데. 대신 0632님께는 저희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노여움 푸시고요. 자,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립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0: 모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넌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0: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 편도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0: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2: 제주항공
1: 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4: 얘들아, 우리 이제 약속 요일이 바뀌었대.
5: 언제로?
4: 월요일에서 수요일 밤 10시부터 12시.
5: 그럼 약속 장소가 어딘데?
4: 그건 바로
6: 친해지기만.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조지의 바라봐줘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6593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1850님, 서울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 느낌으로다가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 샐러드, 강건한 육식파에서 푸릇한 건강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덕분에 혈압이랑 혈당도 정상으로 바뀌고 있네요. 그쵸. 확실히 식단이 바뀌면 특히나 뭐 혈압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이럴 땐 겹경사죠. 예. 네. 식단도 바꿔, 스트레스도 줄어. 앞으로 꽃길만 걸으십시오. 1850님. 작년에 매실청 담그기에 실패했는데요. 올해는 꼭 성공할 거예요. 일단 매실 10kg을 주문했습니다. 야, 그 많은 거 아닌가? 10kg면. 4640님인데 꼭 실패 없이 담그는 법 검색해갖고 정독할 거라고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신청곡 사연인데 배성진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이승환 세 가지 소원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자, 그러면 이 노래 바로 듣죠.

우즈였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이 곡도 엄청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답니다. 1399-7522 김은나님 등등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그 중에 1399님, 얼마 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노래가 나와서요. 밥 꼭꼭 씹으면서 노래 참 좋다 생각했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가게 사장님께 노래 제목이 뭐냐고 직접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힘들게 알아냈답니다. 이거 잘 잡아내는 앱이 있는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 아니 뭐 아무튼 노래 찾아주는 앱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S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잘 잡아요. 귀신같이 잡아요. 옆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걸 잡아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두 글자예요. S로 시작하는. 8130님, 요리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요리의 기본인 한식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요리도 수학, 과학이에요. 재료들의 비율이, 공식이 다 있더라고요. 조만간 장금이 탄생할 겁니다. 아니 뭐 그쵸, 뭐 비율 공식이 다 그럼 손맛은 이거 재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름해갖고 그냥 손으로 하셔도 딱 맛이 나오는, 이게 경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일단은 비율과 공식에 맞춰서 일단 장금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 진주동 중학교 다니는 3학년 3반 소녀입니다 라고 2155. 와, 3학년이면 주말에 들을 수 있는 거죠? 노혜진 선생님의 기술 가정 수업 시간에 라디오 들어보기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사연도 보내봐요. 요즘 제가 자신감을 좀 잃었는데 멋진 화사 언니 노래 들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화사 언니의 마리아라는 노래 제발 틀어주세요 라고. 어떻게 여고생, 아니죠, 여중생의 그 신청곡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자, 멋진 언니 화사 언니의 마리아 함께 들어요.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인 하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5678.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두 건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두 서울 방향인데요. 먼저 매송휴게소 부근 1, 2차로에 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서 3km를 더 간 지점 매송 부근 1차로에도 사고가 발생해 매우 주변이 혼잡해진 모습입니다. 이 밖에도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함안 2터널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7원 분기점부터 이 구간까지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지금 강원도 가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금소부터 서종, 남춘천부터 춘천 구간 가장 어렵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만종부터 원주 구간 밀립니다. 박소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오늘은 2253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2주 전에 엄마 모시고 함께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엄마는 건강하신데 정작 저에게 종양이 발견돼서 조직검사까지 받게 됐어요. 지금 결과 들으러 대학병원에 가는 중인데요. 나이 들고 엄마한테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이럴 때 같이 가는 게 가족이지. 꽃놀이 갈 때만 같이 가는 게 가족이니?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네 아버지의 첫째 막둥이까지 다 불러서 같이 가고 싶은 걸 참는 거잖아. 라고. 그럼에도 저는 자꾸 나 혼자 건강검진 받으면 나 혼자 알고 그냥 이번에도 나 혼자 다녀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건 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어머니 말씀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 때도 꽃놀이 갈 때도 늘 함께하는 게 가족이지 꼭 뭐 좋은 것만 나눌 순 없는 노릇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손잡고 씩씩하게 다녀오시죠. 그렇다고 뭐 종양 같은 게 다 그렇게 위험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요. 7월 11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오래도록 고맙도록 문득 너에게와 함께 이어서 들었어요. 2775님도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고 문자 주셨었어요. 저번 주에 대장내시경하고 조직검사했는데 그 결과 들으러 가요. 좀 긴장되네요. 근데 조직검사는 어쨌든 내시경 하면은 거의 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니까 크게 걱정 마시고요. 별일 없으면 또 알려주세요. 5104님은 엄마가 장염 때문에 입원하셨다고. 병간호랑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좀 지치지만 힘내고 있습니다 라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3834님의 문자도 안녕하세요. 저는 코바늘로 가방 뜨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반짝이 실이라서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완성해야 되는데 마음만 바쁘네요. 또래보다 빨리 찾아온 노안 때문에 돋보기 쓰고 가방을 뜨자니까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저도 노안이 꽤 일찍 온 편이라. 근데 뭐 그거랑 속도하고 특별히 응원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네. 하다 보면 또 적응되실 겁니다. 네. 3834님이었고요. 2650님은 저하고 동갑이신가요? 58 청취자라고 지금 100조 11일차 되셨대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장소로 회사를 22년을 다녔는데 회사 경영난 때문에 100조가 됐어요. 어중간한 나이에 실직해서 울다 웃다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돌밥 돌밥 돌아가면서 밥 먹을 시간이라 희한하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까 그나마 살만한데요. 조만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기를 응원 부탁합니다 라고 뭐 빠르면 이 나이 때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근데 그건 좀 빠르고 요즘엔 뭐 또 65세까지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 원하시는 만큼 괜찮은 회사가 꼭 나타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릴게요. 자 이제 신청곡 8118님이 자영업자인 저는 오늘 쉬어요. 멀리 차 타고 나가서 맛있는 걸 좀 잔뜩 먹을 예정이시라고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라는 노래 이것도 오랜만인데요. 8118님 덕분에 같이 들어요.

네, 데릴 홀 앤 존 오츠 키스 온 마이 리스트였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줄여서 홀 앤 오츠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그랬대요. 네. 내일 모레 지금 GOP 근무 중인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옵니다. 근데 첫 휴가가 말년휴가 같이 12박 13일 진짜 이렇게 알고 통보 받으신 거예요? 6076님 첫 휴가 보통 한 3박 4일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휴가 동안 자는 모습만 보겠죠? 라고 아 혹시 모르죠? 첫 휴가면 지금 뭐 이병이면 자겠다? 집이니까 감자탕뼈 초벌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청취자라고 소개하신 0390님 오전 오후 공장 안에서 스페인 또 캐나다에서 오는 감자탕에 들어가는 뼈를 깨고 삶고 포장하는 업무를 아이고 힘드시겠다 여름인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 저희가 응원의 뜻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물 중에서 작가님들하고 상의해서 네 실한 놈으로다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3587님께서 야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설레는데요 안녕하세요 옆 채널에서 이사 왔어요. 옆집이 한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6월부터 청취한 것 같은데 선곡과 또 윤상 DJ의 차분한 진행 스타일이 완전 제 취향이라 이제 고정해놓고 있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것도 귀한 시간에. 자, 신청하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는요. 김정미님 또 한 주 동안 신청하셨던 곡인데 주말이라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라떼는 크루얼 서머 하면 바나나 라마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40년 전 노래인 거예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서머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놈의 비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계획에서 벗어났던 일들 여러분한테도 있으셨나요? 꾸물꾸물 야속한 장마 속에서 그런데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비가 곧 그치고 쨍하게 해가 뜰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오는 날씨 그 자체를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은 취소되고 빨래는 눅눅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비를 맞으면서도 춤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눅눅함 속에서 상쾌할 수 있는 하루, 음악한테 오늘 부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U2의 Beautiful Day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마냥 좋은 날을 담은 노래는 아니고요. 이 U2의 보컬 보노 스스로가 이 곡에 대해서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가진 것에서 기쁨을 찾는 남자에 대한 노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뭔가 오늘 오프닝이랑도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선곡을 해봤는데 이번 주 내내 비도 오고 막 소나기가 엄청 퍼부었다가 멈추기도 하고 날도 계속 흐리고 약간 그래서 계획했던 일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잘 뜻대로 안 흘러갔던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뭔가 생각했던 대로 좀 잘 안 풀리는 일들이 몇 개가 연이어서 겹쳐서 있어서 굉장히 뭔가 속상한 날들이 조금 이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뭔가 바로 해결하기 머리 아파서 이렇게 옆에 잠깐 치우고 있었더니 계속해서 이 머릿속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싶어서 얼마 전에 딱 하루 날 잡고 다 이렇게 해치웠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그냥 지나가고 또 해결이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0: 또 시간이 흐르고 또 다 해결해 줄 테니까요. 또 오늘 이 시간만큼 음악 듣고 잠깐이라도 기분 환해지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노래 많이 한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또 그게 라디오의 매력이잖아요. 잊고 있던 반가운 노래 들으면서 잠시나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시간들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토요일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좋은 책 한 권 같이 나눠보는 북카페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북카페가 일요일로 이사를 하고요. 또 새로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라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11: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12: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1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2: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11: 제주항공
12: 찜.
1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이.
1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0: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2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22: 토익은 해커스.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7월 11일 토요일 재난 정보입니다.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다면 물이 고인 곳은 깊이를 알기 어려운 만큼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된 도로에서는 차량을 돌려서 안전한 길로 우회해 주세요. 운전 중 차량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평소 차량 안에는 비상탈출 망치나 손전등 같은 비상용품을 준비해두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상황에서는 차량보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폭우 때문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뭐 서울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가구한테는 단수가 되기도 했고 또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침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대비하시고요. 침수되셨을 때 재난정보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스무 살 때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처음 들었던 곡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엔 대학에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공허함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그때 이상하게 이 노래 멜로디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 종종 찾아 듣는 노래여서 오늘 생각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SES의 달리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로 받았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달리기 띄워드릴게요.

네, SES의 달리기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1부 끝곡으로 오아시스의 Whateve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네, 오아시스의 Whatever 함께 듣고 오셨고요. 네, 지금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뮤직 드라이브 코너 오늘부터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있던 북카페는 일요일로 이사를 했고요. 또 가수 이하님께서 원래는 금요일 코너 고민 고민하지마에서 여러분들 고민도 들려드리고 라이브 노래도 한 곡 불러주셨는데 사실 이하님이 가수이기도 하지만 이 전국 방방곡곡 투어를 다니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콘서트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전국 모든 지역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뮤직 드라이브라는 코너에 다시 모시게 됐어요. 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여행지를 알아보고 그 여행지에 갈 때 들을 수 있는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까지 선곡을 해보고 그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미인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을,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 상품권을,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0: 이번 주말 어디 갈지 아직 못 정하셨다면 주목해 주시죠. 여행자 하나 플레이리스트 두 곡 저희가 대신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너, 새로운 코너죠. 뮤직 드라이브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할게요.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뵙던 분인데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뵙다니. 가수 이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이번 주부터 가수 이한님과 뮤직 드라이브 코너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행지도 소개해드리고 그 여행지 놀러 가실 때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을 만한 노래도 이 가수 이한님 지금 메인 잡이 가수시잖아요. 네, 가수가 선곡해준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1: 사실은 옛날에 고민하지마 하면서 부담됐던 적이 참 많았어요. 사실은.
0: 어떤 게 부담되셨어요?
1: 왜냐하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100%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정도만 했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은 제가 100% 자신 있습니다. 네.
0: 저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네. 기대가 되실지. 네. 사실 이한님의 선곡도 얼른 들어보고 싶지만 네. 오늘 여행지부터 떠나볼게요. 네. 안전벨트 매셨나요?
1: 네.
0: 컨셉 너무 잡았나요?
1: 아니요. 왜냐하면 정말로 안전벨트를 해야 되나? 지금 제 안전벨트를 차고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럼 음악과 함께 오늘의 여행지 떠나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오늘의 목적지 강릉입니다. 사실 제가 강릉 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떠나볼 곳 저의 집이기도 한 강릉인데요. 여름하면 네. 바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서울에서 두세 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차창 밖으로 이 동해 바다가 펼쳐질 때 너무 반가운데 그 순간만큼 운전 피로도 잊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강릉 하면은 바다도 좋은데 이 바다 앞에 이어진 솔밭을 저는 정말 굉장히 좋아해서 가끔씩은 이 솔밭 그늘 아래에 돗자리 펴두고 저 혼자 누워서 막 책 읽다가 낮잠도 자고 그랬었어요.
1: 아 정말요?
0: 근데 요즘은 바빠서 못하는데 예전에 좀 한가할 때, 잉여로울 때는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1: 요즘 이제 강릉에서 축제들을 하는데 네, 솔멍존이라 그래서 이제 약간 좀 EDM 음악을 따로 쓰는 이제 약간 좀 그 축제가 따로 있고 설몽전이라고 해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0: 네. 또 축제 때 또 솔밭을 방문해 주시면 이 바람 들어간 의자 뭐라고 하죠 그거? 빈백이라고 하나요?
1: 네네네네.
0: 네, 그런 의자도 다 마련해 두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강릉 축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1: 사실은 강릉은 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지역은 아니죠. 왜냐하면 먹을 것도 많고 가야 될 때도 많고 사실은 바닷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경포라고 하는 한마디를 딱 하지만 바닷가 네 개의 바닷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위에 사천으로부터 해서 경포 그다음 안목
0: 강문 안목.
1: 강문 안목. 이렇게 네. 해서 네 가지 바닷가의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체를 다 경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강릉은 사실 바닷가 한 곳 한 곳을 소개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강릉은 네, 너무나 좋은 곳이죠.
0: 맞아요. 또 제가 강릉 살기 전에는 네. 강릉 하면 경포대, 뭐 좀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 가는 그렇죠. 그런 곳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마다 그 매력이 다 다르네요. 네,
1: 굉장히 네. 많이 달라요. 네.
0: 또 그러면은 강릉 하면 사실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커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식당도 너무 많잖아요. 이한님 뭐 좋아하세요? 강릉 음식이 사실 순두부도 유명하고 감자 옹심이 이런 것도 네네네. 유명하고 뭐 오징어 순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1: 사실 오징어 순대는 강릉의 원조는 아니죠. 아바이 순대라 그랬을 때 속초 쪽이 사실은 좀 원조 인격인데 뭐 물론 이제 같은 이제 영동 지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 거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강릉을 누가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로는 물론 초당 순두부 너무나 많은 지역에 많은 이제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순두부는 추천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0: 그럼 뭐?
1: 저는 네. 장칼국수.
0: 장칼국수. 사실 저는 네. 칼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또 강릉에서 먹는 장칼국수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사실은 네. 제가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장칼국수를 너무나 맛있게 하셔서

0: 알아해봤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추장 베이스와 된장의 베이스가 이제 절묘하게 섞여서 이제 그
1: 장.
0: 장칼국 네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추잎이라든가 들어가는 특유의 칼국수 말고 같이 들어가는 베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따라해봤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럼 네.
0: 강릉만의 약간 독특한 느낌.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막장이라고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검은 장 느낌 있죠. 그게 이게 강원도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된 장이 막장이거든요.
1: 또
0: 네.
1: 제가 강릉에서 이 장칼국수에 들어간 장도 막장이라 부르는 거 맞나요?
0: 가게마다 많이 달라요.
1: 아.
0: 어떤 데는 이제 고추장 베이스와 된장의 베이스를 이제 절묘하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1: 네.
0: 막장을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약간 좀 색깔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1: 또 제가 한번 강릉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 데려가 주셨던 추어탕 집이 있었는데
0: 네네.
1: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추어탕이랑 국물 베이스가 다른 거예요.
0: 네.
1: 거기에도 그 장이 들어갔다고
0: 아마도
1: 하더라고요.
0: 강릉의 그 문화가 이제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 내륙에서 쓰는 어떤 장의 느낌하고는 바닷가에서 장에 쓰는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네.
1: 아, 갑자기 추어탕 먹고 싶고 장칼국수도 먹고 싶은데.
0: 그래서 장칼국수도 매운 장칼국수가 있고 그냥 일반 장칼국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항상 가면 가는 장칼국수집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1: 오.
0: 그래서 대기가 없이 그냥 가서 편안하게 먹었던 장소인데 이제는 가면 너무 긴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집을 하나 개척을 했죠.
1: 아, 그러셨어요?
0: 그래서 우리는
1: 네.
0: 항상 강릉을 가면 장칼국수를 먼저 먹고 커피를 마시러 가든가 아니면 또 시내에 또 그런 거 있어요. 그 감자를 가지고 옹심이는 아니에요. 튀김 가지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집어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1: 아, 그
0: 네.
1: 땡감자라고 해야 될까요? 땡감자, 길감땡.
0: 맞습니다.
1: 전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0: 아,
1: 그
0: 그래요?
1: 줄을 수십 분이 아니라 아마 수어 시간
0: 그렇지는
1: 줘야 될
0: 않은 것
1: 거
0: 같아요.
1: 아니에요?
0: 왜냐하면
1: 아.
0: 저희들도 우리 막둥이가 너무나 좋아해서 거기 일부러 기다려서 한번 먹어요. 그래서 저도 딱 한번
1: 진짜
0: 먹어봤거든요.
1: 맛있어요?
0: 생각보다 맛있어요. 근데 너무 저렴해요.
1: 저렴해요?
0: 저렴한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줄이 저희들도 한 30m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 후보 꼬셨죠. 다음에 먹자. 왜냐면 우리 기다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가 아빠 그래도 왔는데 기다려 보자. 뭐 급한 것도 없잖아. 해서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30m의 줄이 생각보다 30분 안쪽에 끝나더라고요. 네.
1: 오.
0: 왜냐하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나와요.
1: 제가 좀 겁먹고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강릉에서 제가 이제 조만간 원주로 이사할 예정이거든요.
0: 네.
1: 떠나기 전에 한번 꼭 먹어봐야 될것 같네요.
0: 그리고 하나의 주의사항은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1: 아, 좀
0: 그러니까
1: 물릴 수도 있나요?
0: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욕심내서도 많이 사는 경우도
1: 네.
0: 있는데 생각보다 그 1인분의 양이 많아요.
1: 오, 꿀팁.
0: 네.
1: 감사합니다. 아, 지금 먹는 얘기로 막 갑자기 이어졌는데,
0: 네.
1: 저는 또 강릉에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
0: 네.
1: 하얀 가오리찜 혹시 먹어보셨어요?
0: 하얀 가오리 먹어봤죠. 네.
1: 저는 강릉 처음 먹어봤는데, 서부시장에 있는 어떤 그 식당이었던 것
0: 네.
1: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 하얀
0: 맛있죠.
1: 가오리찜.
0: 근데 하얀 가오리찜인데 혹시 베이스가 그냥 하얀 국물인가요? 아니면 빨간 국물인가요?
1: 하얀
0: 하얀
1: 국물이었어요.
0: 국물이요.
1: 네.
0: 네.
1: 막걸리랑 먹었을 때 안 취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사실은 강릉은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초당 순두부도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가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굉장히 허름한 집이에요. 근데 요즘은 강릉 초당 순두부 거리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워낙 세련된 집들이 워낙 많고 일반 음식들도 관광객들을 위한 좀 세련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속적인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너무 세련된 음식들이 좀만 즐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도 일부러 토속적인 부분을 찾아서 가거든요. 거기에 막장 베이스 이렇게 뭐 나와요. 네.
1: 방송 끝나고 좀 상호 명칭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0: 네.
1: 우리 오늘의 목적지 강릉 여행 이야기하면서 사실
0: 네.
1: 여행보다 맛집 이야기로 번진 것 같은데
0: 네.
1: 여행 뭐 먹는 거다 식도락도 좋은데 사실 드라이브 할때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0: 네.
1: 오늘 강릉 드라이브 하실 때 추천해 주실 노래 한곡
0: 사실 생각보다 강릉이 대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춘천을 간다 그러면 춘천 가는 기차 딱 하면 이제 주제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경포 강릉에 대한 주제의 곡이 유명한 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강릉 하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닷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항상 여름 이제 개장식도 했잖아요. 딱

0: 보면 바다 보면서 딱 한마디 나오죠. 우와 여름이다. 오. 해변의 여인의 쿨의 노래 저는 적극 추천해드리죠.
1: 네. 아 지금 제가 이하님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네. 속으로 이하님 선곡 하나 저 선곡 하나 하면서 제 속마음으로는 배틀에서 누가 더 잘 골랐나 뭐 이런 생각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벌써부터 진 것 같은데.
0: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역 소개를 할 때 그 지역 소개에 맞는 노래들을 좀 추천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오, 너무 좋아요.
0: 그 동네 향수가 있는 그런 음악들 한번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네.
1: 네, 그럼 이하님의 오늘 선곡 쿨의 해변의 여인 바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이하님의 선곡 쿨의 해변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1: 아니 이
0: 좋은데?
1: 곡을 따라갈 만한 선곡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저 이미 졌어요. 아, 저는요
1: 네.
0: 사실 이 강릉하면 드라이브 코스 잘 모르는 분들도 이미 유명한 코스인데
1: 네.
0: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이 심곡항에서 정동진 방향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아마 이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중에 제일 바다랑 도로랑 가까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 코스를 한번 신나게 달려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실 근데 너무

0: 너무 꼬불꼬불해서 달리진 못하고요.
1: 그게 옛날 7번 국도거든요.
0: 아, 7번
1: 네,
0: 국도예요.
1: 신나게 달릴 수 없는 길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자동차 도로 이렇게 자동차 아니 자전거를 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많이 보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자전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여유를 즐기면서 가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해드려요. 예전에는 차가 너무 많았어요.
0: 아, 그랬어요?
1: 왜냐하면 제가 삼척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강릉 올 때면 항상 그 7번 국도로 타고 올라왔는데 요즘은 지방도가 고속도로처럼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거의 갈 일이 없거든요.
0: 네. 그래서
1: 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반대로 세워라 내워라 가면서 신나는 음악 아니면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바다의 풍광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시간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0: 네. 그럼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해질녘에 네. 약간 핑크 색깔 하늘 바다랑 하늘 보면서 천천히 드라이브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같아서
1: 네.
0: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라는 노래예요. 네. 아 이미 진 것 같은데
1: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콜드플레이 옐로우 지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옐로우 함께 하셨습니다. 노을 질때 들으면 딱 좋은 노래 같긴 한데요.
1: 아니, 지금 저한테 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노래를 듣는 내내 내가 질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그 정동진 7번 곡도 예전의 길을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따뜻하게 들리는 느낌이네요. 네.
0: 동점으로 할까요? 네, 오늘 뮤직 드라이브 첫 시간이었는데
1: 네.
0: 위원님이 사실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1: 저는 강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안 가본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목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간 곳이 아니라 저는 일하러 갔다가 조금씩 보고 또 맛있는 집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네 동네마다 문화는 조금씩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네. 앞으로 이하님과 네. 함께하는 이 뮤직 드라이브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1: 네.
0: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양양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1: 양양 너무 좋죠.
0: 양양 잘 아시나요?
1: 모르지는 않죠.
0: 또 이하님이 또 삼척 분이시니까 조만간 삼척으로도 떠나보고 전국 모든 지역을 저희가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오늘 이하님께서 선곡해주신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와 저의 콜드플레이 옐로우까지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 좋은 음악 한 곡이면 잠시 여행 갔다 온 기분도 들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께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이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 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 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뮤직 드라이브 토요일 2부에 처음으로 찾아뵀는데요. 여행 이렇게 얘기하고도 드라이브 얘기하다 보면서 제가 여행 관련된 노래를 많이 찾아봤는데 여행 스케치의 그 녀석들과 여행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끝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4: Thank you.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0: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십줄이 다시 떨어졌든 여전히 방법은 아직 남아있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8: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나른한 토요일 아침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쇼폼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친구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요즘 SNS 알고리즘을 장악한 여름 별미 레시피들이 화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게 바로 통수박 아이스크림인데요. 수박을 반으로 쪼개서 통째로 꽁꽁 얼린 다음 그 위에 우유를 쓱 부어서 숟가락으로 벅벅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부드러운 천연 과일 소르베처럼 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구의 별미에서 착안해서 시원한 콩국에 쫄깃한 꽈배기를 가위로 툭툭 잘라넣어 말아먹는 콩국 꽈배기 영상도 조회수 수백만 회를 찍으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고 퇴근길에 그리고 주말 아침에 수박을 달려가서 사왔다, 마트로 달려갔다면서 직접 만들어서 인증하는 게 또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음식을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취향대로 재해석해서 어떻게 신선하게 조합해 먹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맨날 먹던 똑같은 방식도 좋지만 오늘은 우리 또 청취자분들만의 꿀조합 레시피로 입안 가득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7월 11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1: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

0: 있는 백화스
1: 토익은 해커스.
2: 주말엔 음악 여행.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요, 또 비하면 생각나는 에픽하이 피처링 윤하의 우산 듣고 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생각나는 노래들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다음은 하현상의 장마라는 곡을 첫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이클립스의 소나기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세 번째로는 폴킴의 비라는 곡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참 이 날씨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TV의 날씨 예보들을 보면은 와, 뭐 거의 다 흐린 표시나 그리고 강수확률 40%, 비가 온다고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내렸다 그쳤다 반복해서 아, 우산을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이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예, 비 오는 날 하면 생각나는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또 한 번씩은 들어야 되는 그런 노래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윤상 씨가 부릅니다. 장마.

폴킴의 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은요. 영화 라디오스타에서도 또 삽입곡이었던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준비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발매가 됐었던 또 비스트의 노래였는데요. 확실히 비 하면은 일단은 저도 이 노래 스트리밍 어플에다가 비를 검색해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 하면 생각나는 노래들 아, 이 노래가 있었지. 그래서 한 한두 곡 정도는 듣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이 비와 관련된 노래들을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올여름에 이 장마를 한번 이제 데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틀어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뜻득한 선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안내드립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주기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나게 되무시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겐 겨울 누군가에겐 끝 누군가에겐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 이제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탑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느껴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또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비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또 생각나는 노래들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고요. 먼저 장범준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라는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정말 장마철에 비가 오는 날에서도 장마철에 들어야 되는 곡이죠. 정인 씨의 장마 준비했고요.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으로는 이만별 씨의 비가 오는 밤이면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 곡을 또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장범준 씨의 목소리 띄워드리죠. 저는 또 잠시 후에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 비가 내렸다 그쳤다. 그리고 오늘도 이 강수 확률이 적지가 않은데 예, 이게 또 내렸다가도 언제 다시 그쳐가지고 우산을 적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외출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그래도 주말이어서 데이트 또 나들이 일정이 있으시다면 항상 우산이나 예, 그런 것들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흐린 날 아, 오늘은 해가 안 보이네 라고 해서 예, 선크림 안 바르시면 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날 또 더

잘 발라야 된다고 해요. 예, 그것도 예, 잘 바르시고 또 나들이도 재밌게 다녀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을 준비했고요. 규현의 광화문에서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0: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4: 제주항공 찜.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로코베리의 우산을 쓰고 들으셨고요. 3부에서도 역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요즘, 요즘 같은 시기에 생각나는 노래들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이 노래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이즈의 비가 오는 날엔 이라는 노래고요. 2021년 8월 4일에 발매가 됐었던 또 드라마 OST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태연의 레인이라는 곡을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허각 이프의 비가 내리기 전에라는 곡이고요. 2021년 6월 20일 XYX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아티스트 콜라보 프로젝트의 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색적인 아티스트 콜라보 그런 협업 프로젝트였는데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 문학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들어냈었던 그런 문화 콜라보였습니다. 그 중에 허각 이프의 비가 내리기 전에 이 곡을 세 번째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먼저 이 노래 출발해 보시죠. 헤이즈입니다. 비가 오는 날엔.

허각 이프의 비가 내리기 전에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를 이제 마치기 전에 두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라는 곡입니다. 2006년 3월 3일 Old and Love라는 앨범에 또 수록돼 있는 곡이었는데요. 최근에 또 이 노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 영화를 보시고 야 정말 이 과거에 대한 회상, 또 그리고 후회, 또 애틋함 이런 감정을 들고 돌아와서 이 노래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소유 백현의 비가 와라는 곡이고요. 2017년 2월 14일 발매가 됐었던 또 싱글 곡입니다. 또 소유 씨 하면은 이때 2010년도 중후반에 거의 뭐 콜라보 그리고 듀엣의 아이콘이었거든요. 뭐 썸, 착해 빠졌어, 틈, 어깨 이 콜라보의 정석을 보여줬던 소유 씨가 이때 당시에는 힐링 감성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었는데요. 비가 와 두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임현정 씨의 목소리 띄워드리고요. 저는 좋은 노래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와 여름방학이다
8: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IOI의 소나기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세 곡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부제는 Don't Let Me Go라는 곡이고요. 2016년 10월 5일 다섯 번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One이라는 타이틀곡의 앨범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투명우산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소위 핫, 예, 뜨거웠거든요. 투명우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빈센트 블루의 비가 와라는 곡이고요. 7년 전에 발매가 됐었던 또 싱글 R&B 소울 장르의 곡입니다. 비가 와 2019년 3월 24일에 발매가 됐었고요. 특히나 이 빈센트 블루의 어찌 보면 이 정식 예 데뷔 곡이 되겠습니다. 데뷔 싱글 비가 와가 발표됐는데 하지만 그 전에도 이 빈센트 블루는 드라마 뭐 영화 OST를 통해서 이미 본인을 사랑해주는 그런 매니아층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 정식 싱글곡으로 인해서 예 드디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특히나 이 곡은 직접 작사 작곡한 어쿠스틱 소울곡입니다. 빈센트 블루가 느꼈던 그런 젊음과 외로움 그리고 꿈에 관한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사로 잘 담아낸 곡입니다. 빈센트 블루의 목소리도 들려드리겠고요. 세 번째 곡으로는 동방신기의 무지개 레인보우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샤이니가 부릅니다. 투명 우산.

0: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크로시 피처링 펀치의 잠 못 드는 밤 듣고 오셨습니다. 또 12년 전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죠. 괜찮아 사랑이야 OST 곡이었고요.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은 또 요즘같이 이 기상예보를 보면 하루 종일 흐리거나 이 강수 확률

확률이 50%. 예,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듣기 좋은 곡들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이제 정오의 희망곡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볼빨간

사춘기에게 이 두 곡이 타이틀곡이었던 앨범이거든요. 9년 전 앨범. 그중에 또 블루라는 곡도 제목만 들었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 또 들으시면 아 하실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겠고요.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2: 행선새말 토종순대.
3: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시에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아, 모처럼 전국에 이 햇살이 정말 쨍! 와, 기온도 엄청 올라갔어요. 서울 최고 기온이 34도, 전주는 35도, 아, 그리고 경주 어떡하죠? 36도. 우리 예슬 작가가 모처럼 진짜 모처럼 쉬러 갔거든요. 경주에 36도네. 어쩌죠? 전국이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두댕이들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땡볕에 나와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저 궁금해요. 설마 라디오 듣는 분들 없으신 거 아니죠? 다들 제 옆에 와 계시죠? 저 오늘도 2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0: 슈퍼노바, 아이브, 그리고 데이빗 게타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1202님, 저도 일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명세훈님, 오늘도 생방이군요. 누나 반가워요. 노정아님, 땡볕 아래 배농사 일하고 계실 아버님 걱정에 팥빙수 사서 가고 있어요. 이제 곧 도착합니다. 언니한테 근황 알리셨고, 조원경님은 시원한 미용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시대요. 더워서 그런지 평소엔 바쁜 토요일이 조용하네요. 아, 저도 손님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요. 저한테 손님이시죠. 기다립니다. 8601님, 소라님 반가워요. 대구 현재 38도. 오늘도 즐거운 방송 기대합니다. 제가 또 즐겁게 해드려야죠. 날씨도 더운데 우중충하게 하면 안 되죠. 정세미님이 전주 35도 아니에요, 언니. 차 타고 가는데 38도예요. 너무 더워요. 38도예요. 저 차 타고 지금 올 때 32도였거든요. 여기 상암. 길거리 온도가 그 정도 됐었는데 굉장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는 출산 휴가로 잠시 자리 비우셨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안영미 씨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 이 자리를 지킬 거예요. 네, 안영미. 오늘은 또 뭐 드셨을까 궁금하다. 산후조리원에서 진짜 음식 맛있게 잘 나온대요. 부럽다. 몸 완전히 회복해서 오셔야 돼요. 자, 우리 두댕이들 힘 떨어지지 않게 서로서로 응원해가면서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2시의 데이트 다 꾸며지는 거 아시죠? 지금 막 바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들려드리고 바로 사연 읽어드리고 그런 게 생방송의 재미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듭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요 까시면 그건 라디오 듣는 것도 무료고 글 올리시는 것도 무료예요. 꼭 한번 깔아서 들어보세요. 뭐 치직거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지하실에서도 깔끔하게 들리더라고요. 광고 후에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들려드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지긋지긋 무조맨.
5: 어실 원스야.
4: 딱한 번만.
5: 어실 원스야.
4: 싹한 번에.
5: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6: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토익은 해커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0: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소란입니다. 반가워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 좋나요? 1080님, 7764-9613-3210님, 9452님, 7457-1618-4438님, 3410-6116님, 그리고 9191님, 4689님, 야, 이거 쫙 다 읽고 싶은데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 오고 있고요. 새싹 회원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미니 어플로 한 페이지가 이름 쫙 읽어드려야 되겠다. 보자. 이정희, 김영호, 박소영, 신복자님, 신선우님, 하혜정님, 양은미님, 문수영님, 전태우, 한지연, 표경이님, 이양진님, 최성아님, 강현정님, 함양래님, 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 오늘 생방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어디 계신지, 뭐하고 계신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지금 바로 문자 샵 8000번 그리고 미니로 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좋잖아요. 그냥 음악 틀어놓고 차 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서 들으시건 간에 여러분이 신청해서 DJ가 목소리로 여러분 이름도 불러드리고 바로 듣고 싶은 노래 바로 들려드리고 이런 게 라디오의 재미죠. 1280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김천 구간을 지나면서 듣는데요. 소라님 너무 반갑습니다. 역시 소라님 목소리 최고. 혹시나 여기는 팝송만 들려주시나요? 아니죠. 2시에 데이트는 옛날 뭐 김기덕 아저씨, 저 아저씨라고 불렀었거든요. 뭐 이문세, 뭐 윤도현, 뭐 다 그때부터 계속 팝. 가요 다 섞어서 옛날 노래 지금 노래 최신곡 뭐 다 섞어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곡 위주로 해서 들려드리고 있죠. 아무 노래나 다 신청해 주시면 돼요. 지금 준비한 곡도 가요거든요. 이 노래가 굿데이 2025 네, 이 멤버들이 텔레파시랑 달빛 창가에서 부른 거 이 노래 아시죠? 들려드릴게요.
1: 정이 없어 세상이 2025 하하 뭐야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

0: 네 번째 너무 보고 싶다.
1: 아, 이 끝에가 배우 황정민 씨 목소리예요? 멋있다. 잘하신다. 분위기 살리신다. 굿데이 2025의 텔레파시 달빛 창가에서 예 메들리곡 들려드렸고요. 4576님 학원 차 놓친 아들 태워다주며 라디오를 틀었는데 세상에 소라님 목소리가 아이고 저 일주일 내내 했는데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저 2주일 동안 안영미 씨 휴가 가신 동안에 제가 해요. 네. 보자. 평소에 라디오 듣지 않는 시간인데 이러려고 아들이 차를 놓쳤나 보네요. 귀한 두 시간 꽉 채워 듣겠습니다. 4576님 감사합니다. 김은주님 언니 여기는 양산이에요. 늘 저희 아들이랑 딸은 오늘 아 어쩌가 빠졌구나. 오늘 저희 아들이랑 딸은 지금 서울대학교 투어 중이에요. 아 뭐 이런 게 있군요. 투어하는 게 계속 서울대 기념품샵에서 신나게 카드를 긁고 있네요. 서울대학교 투어 잘하라고 언니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 오늘 투어 잘하고 한번 가자 우리 한번 가자. 엄마 소원 풀어주자. 어? 뭘 파나 서울대 기념품샵에서 궁금하다. 신복자님 제가 신복자님 이름 불러드렸는데 남편이 아니 신랑이 우리 신랑은 제 귀에만 들린 환청이래요. 아,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렸어요. 신복자님 불러드렸죠. 손원웅님 서울인데 지금은 36도라고 하네요. 대구 출신이라 이 정도는 훗. 아 그래 아 그렇고 이 정도는 그냥 보통. 어 저 지금 복권 사러 갑니다. 소라님 기운 받아서 구입할게요. 자 기운 아홉. 자 제가 엄청 드렸어요 지금 손으로. 야 이거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게 아쉽다. 이 빠샤 드렸고요. 얼른 가서 사세요. 3410님 발리로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2시에 데이트 들으며 친정 가고 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사용했던 행진곡 신청할게요 하시면서 이 노래 신청하셨거든요. 이 노래 소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해드릴 거고요. 어떤 선물 드리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 그동안에 도시에 대해 쌓인 선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다 드리려고 준비해놨죠. 팬티 세트랑 고체 방향제 세트가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 받아가세요. 오늘 소개한 분들 웬만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발리로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도시의 데이트 들으며 친정 가고 있는 3410님 신청곡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

좋다 좋다.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함께 불렀어요. 제가 야 이분 과묵하시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다. 남자분이면 그렇고요. 여자분이면 진짜 무뚝뚝하신데 근데 멋있는데 문자로 2358님이 내용 없어요. 내용은 없어요. 글씨는 사진만 딱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뭐지? 뭘 보여주

보여주시려고 이 사진을 찍은 거지? 그런데 계기판, 자동차 계기판 찍으셨거든요. 38도씨 보여주려고 그랬나 봐요. 알았어요. 엄청 덥구나. 엄청 덥구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두 대 듣고 계신 분들 눈앞 풍경 궁금하거든요. 우리 같이 봐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미니는 무료. 신청곡 다 써서 보내주시고요.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고 사진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여기 어디예요? 이거 6116님 사진 맞아요? 네. 저는 아이랑 엄마랑 남편과 국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로 김해에 왔습니다. 아우, 김해 예쁘네. 날씨 너무 덥네요. 그래도 푸릇푸릇 너무 좋아요. 그쵸. 오늘 덥지만 화창해서 푸릇푸릇해. 아까 제가 올 때도 막 나무 너무 푸릇푸릇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제 점점 녹색이 진해지고 있어요. 나무들이. 이파리가 봄에는 연했었는데 사진에 그늘 하나도 없이 진짜 푸릇푸릇하네요. 이거를 아니 근데 이거를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 아우 너무 덥겠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늘 하나도 없이 푸릇푸릇하네요. 진짜 긍정적이야. 긍정 DJ. 0766님 소라언니 생방이라니 너무 귀하네요. 여긴 부산. 부산도 오늘 엄청 더워요. 애들이랑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청개 잡고 있어요. 어 여기 잡은 거 보내주셨다. 어 약간 청개 불쌍한데? 유리병 안에 보기는 예쁜데 이거 살짝 놔주시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자. 보통 그렇지. 보통 놀다가 그쵸? 잡은 거 이렇게 놔주죠. 맞아 맞아. 1647님 개인 택시하는 남편은 출근 준비를 위해 더위에도 열심히 차를 닦네요. 저는 김밥 야무지게 싸서 방토랑 가방에 넣어주었어요. 다들 쉬는 토요일이지만 일하는 남편 아자아자 힘내자. 우리 남편분 이름 좀 적어주시지. 그러면 제가 소라야 힘내 뭐 이렇게 크게 이름 불러드릴 텐데. 야 다정하시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 우리 김빛남 PD도 이 정도 다정한가요? 남편분이랑? 왜 얼굴이 왜 이래? 왜 그래? 왜? 사연 읽을게. 왜? 6216님 어머 소라 언니 주말이라 처음 듣는데 너무 반가워요. 방송 소식 듣고 어떻게 할지 궁금했는데 2시에도 잘 어울려요 하시며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신청하셨어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0: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N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4: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자동차도 탈이 나기 쉽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유독 고속도로에 고장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천 휴게소 부근, 또 반대 목포 방향도 바란 부근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고정 3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뒤로 4km가량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3터널 진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속도 천천히 줄여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15km가량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화도부터 서종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저 스페셜하죠. 안영미 씨 잠시 출산휴가 가신 동안 제가 잠시 와 있어요. 광고, 날씨 정보 다 들었고 제가 우리 두 대 많이 쌓인 여러분 다 못 드리고 아직 남아있는 많이 남아있어요. 팬티 세트랑 아까 하나 뭐였죠? 탈취제. 방향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오늘 다 받아가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사진 지금 엄청 왔어요. 양천구 신정동에서 게임하는 아들 사진 보내주신 7780님 언니 이거 괜찮아요 하셨던데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예, 이 노래도 신청하시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도 게임해요 이때 해야지 언제 해요 냅두세요 그냥 괜찮아 막 말썽 없으면 괜찮아요 2046님 누나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 반가워요 저는 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손톱 발톱 정리하는 오후입니다 수박만 있음 완벽한디 아우 시원하겠다 냉장고에서 싹 꺼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 손톱 발톱 깎다가 이렇게 사진을 또 보내주셨네 하늘 사진 파란 하늘 사진 보내주셨거든요 여기 구름 한 점 없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날씨 뭐야? 뭐야? 9575님, 소라님, 여기는 충남 금산에 있는 남이 휴양님이에요. 아, 그래요? 더위 싹 물러나네요. 비가 와서 계곡물이 수정 같아요. 전 이렇게 내 짝꿍과 더위를 잊어요. 반가워요. 아, 뭐예요? 두 분 개울 물에 발 담근 거 두 분 다리 사진 딱 찍어서 보내셨어요. 아우 나 볼펜 한번 떨어뜨린다. 아, 부러워. 뭐예요? 고마워요. 보내주셔서. 좋겠다. 4219님은 옥수수 사진 보내주셨다. 쉬는 토요일에 옥수수 찌고 있어요. 언니는 옥수수 찐옥, 삼옥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찐 거는 이렇게 김에 이렇게 찐 거고 삶는 거는 물에 담궈가지고 하는 게 삶는 옥수수 삼옥 아 지금 50개는 찐 듯해요

앞으로 50개 더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랑, 아들, 저, 친정엄마 모두 옥수수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희 집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 냉동실에 냉동해서 얼려놔서 그때 많이 나올 때 시켜가지고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맨날 매해 시켜 먹는 데가. 그래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해서 먹어요. 저희는. 저 뭐라 그래. 전자레인지 옥? 이렇게 해야 되나? 삼목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해서 먹어요. 저희는. 7590님, 소라언니 목소리 너무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경북 안동에서 청소년 딸 둘과 더더운 대구로 만난 점심 먹으러 갑니다.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거예요? 부럽다. 맛있는 거 드세요. 딸들이 좋아하는 데이식스 노래 한 곡 부탁해요 하시면서 제목은 안 적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식스 노래 중에서 이 노래 한번 골라서 들려드려볼게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 노래는 최소영님도 신청하시고 또 0002님도 신청하신 이효리, 유재석, 비 세 분이 함께한 프로젝트 그룹이죠. 싹쓰리. 그리고 상순 DJ가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 다시 여기 바닷가 들려드렸어요. 좋다, 신난다. 0002님이 언니 반갑다고 덥지만 애들 점심 챙겨주고 신랑이랑 태안 바닷가 해루질 가고 있어요. 사진은 저번에 잡은 거예요 하시면서 싹쓰리 노래 신청하셨었거든요. 여기 소라랑 막 한가득 바구니에 들어있네요. 아이고 세상에. 저번 자주 이런 걸 가기도 참 부지런하시다. 예, 항상 집에 있는 저로선 진짜 진짜 부지런하시다. 우리 두댕이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서울대 투어 중인 남매 있죠. 수연이, 아연이, 언니가, 누나가 사진 봤어. 정문 앞에서 브이하고 찍었구나. 아이고 귀여워. 에이, 예뻐라. 그래.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이 정도 신경 쓰시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든 따라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수연이랑 아연이도 엄마 말씀 잘 듣고 잘하자. 다 힘들지 뭐. 힘들어야 뭐가 좀 돼. 응? 화이팅. 안 힘들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0813님 일주일치 장보고 왔어요. 23만 원 넘게 샀는데 와 여기 영수증 사진 보내셨거든요. 지금 제가 눈앞에 보이는 사진 좀 보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샵 8000번이에요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때는 과자를 엄청 사셨다. 23만원이 나오나. 점심을 못 먹어서 달달한 게 땡겼거든요. 집에 가자마자 언니 목소리 들으며 과자 풀 거예요. 좋다 좋다. 저는 자 저는 그 집에 그 나초 칩 있잖아요. 예, 그거 맛있어요. 이거 빨간색에 이게 노란색 포장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초 칩 그 회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 뭐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다. 어려워. 그걸 항상 시켜서 먹는데 좀 군것질하고 싶을 때는 그게 안 달아서 예, 단 걸 좋아해서 웬만하면 단 걸 좀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다 놓고는 이렇게 먹으면 너무 거서해. 그리고 보자. 아 어떡해. 3400님. 아무도 없는 저희 회사예요. 혼자여도 더워요. 저는 3주째 주말 출근 중이요 하시면서 정말 사진 찍으시는 우리 3400님 외엔 아무도 없네요. 달력 이렇게 있고 사무실 칸막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따뜻해 있고 의자 까맣고 위에 형광등 켜져 있고 그냥 흔한 그런 사무실 풍경이거든요. 고마워요. 3400님. 제가 또 보내달라 그랬다고 보내셨구나. 아유, 저 잘한다. 박수. 아유 화이팅 화이팅. 4101님. 고1 아들 때문에 집 나온 소영이에요. 소영님 왜요? 고1 아들 왜? 게임 때문에 싸웠는데 이 와중에 아들 게임 학원 등록해주러 왔어요? 아 현타와요 하셨네요. 게임 학원이 뭐죠? 게임 학원이? 게임도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 나 모르겠다. 아이 참 이거 뭐지? 어쨌건 어머님 아이들한테 우리 잘하자고요. 서로서로 더운데 그냥 잘해주자. 몰라 내가 엄마가 안 돼봐서 이렇게 후한가? 모르겠다. 어쨌건 오늘은 더우니까 화내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고 해주고 그러자고요. 여기에 제가 오랜만에 우리 저기 뭐야 민규 노래 듣고 싶다. 조유경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때부터 언니의 음악도시를 계속 들었어요. 지금은 예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언니의 방송을 아이와 함께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음악도시에서 많이 들었던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신청합니다 하셔서요. 저도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저 안영미 씨 잠시 쉬시는 동안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하고 있는 이소라입니다. 언니 반갑다고 3267님이 저희 부부는 운동하고 갑자기 마음이 맞아 대천 바다로 드라이브 가는 중이에요 하시면서 언니 목소리 라디오에서 나와서 이 시간이 행운 같아요 하시면서 가는 길 풍경 쫙 찍어주셨는데 야 멋있다 우리나라 멋있다 멋있다 앞에 차가 없네요 하나도 안 막히네 신나 보인다 진짜 좋다 좋다 이 정도면은 어디 갈만한데요 저는 오늘 뭐 휴가 아니면은 또 뭐 이제 놀러 가신다고 밖에 나와서 길 막히면 어떡하나 이 더운데 막 그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희 오늘 소개되신 분들 중에 여름나기 선물 챙겨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샵 8000번으로 여러분이 사연, 신청곡 그리고 미니로도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읽어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럴게요. 우리 7725님이 그리고 6779님이 팥빙수 얘기 써주셨던데 아이고 너무 먹고 싶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팥빙수죠. 양은미님이 언니 목소리 달콤한 팥빙수 빙수 같다면서 제 노래 신곡 신청하셨거든요. 아 우리 빛나 PD가 또 이거 뽑아주셨네. 신경 써주신다. 너의 얼굴 다 잊을게 들려드리며 저 3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서른도 조정

0: 개그맨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 이 노래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요. 지미 폰타나의 Il Mondo, The World, 온 세상이었습니다. 좋다. 저는 안영미 씨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 함께할 DJ 이소라고요. 오늘 토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414님, 여기는 서귀포 법한 바닷가예요. 오, 이야, 제가 샵 8000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문자 이용료 들고요. 미니는 무료고요. 예, 이쪽으로 사진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부탁드렸더니 7414님이 서귀포 법한 바닷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이야, 멋지다. 세상에, 아니 이런 게 좋네요.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이렇게 바로 또 보내주시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 거, 그리고 거기 풍경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먼

0: 가운데 풍경을 바로 볼 수 있는 거. 이거 얼마 전에 풍경인 거잖아요. 요 몇 분 전에. 아우 좋다. 근데 7414님이 친구의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허해서 평소에 자주 오던 바닷가 와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파도 부서지는 모습이 내 마음 같네요 하셨거든요. 또 이 얘기를 읽으니까는 마냥 멋있기만 하던 바다가 사연 읽고 나니까 약간 쓸쓸하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감정이입이 좀 심해서 그래요? 무슨 일일까? 궁금하다. 안 좋은 거 빨리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지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냥 내가 이거 겪어야 돼서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지겠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죠. 어떡해요? 안 좋은 일 뭐 맨날 생기지 뭐. 어떡해. 화이팅 화이팅 힘드려야 되겠다. 친구분한테도 이소라가 그런 얘기 하더라 하면서 힘내라 그래서 화이팅 전해주래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네. 제가 어제 샵 8000번 문자로 우리 두댕이들한테 답장 단문 보냈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전에 우리 작가한테 이렇게 좀 써서 단문 좀 보내드려 부탁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보내시는 분들은 제 단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그 쓴 글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단문 보내드릴게요. 샵 8000번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2시에 데이트 광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자. 제가 오늘 미니 사연 김경애님 미니 사연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려야 되겠다. 김경애님이 토요일 혼자 집에 있어서 라디오 듣자 하면서 왔는데 소라 언니가 생방송 한다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월요일 날 근종 수술하는데 언니 목소리 들으면서 위안 얻을게요 하셨거든요. 이것도 뭐, 근종 뭘까요? 뭐 종기 같이 이런 거 생기는 건가? 안에 수술. 아이고, 밖에가 아니라 아니야. 김경애님, 그래, 뭐, 예,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기고, 좋은 일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는 수술하고 이럴 때는 그 전에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뭐, 간단한 수술이겠지만, 네, 잘 하세요. 간단하길 바래요. 화이팅! 최정현님이 우엉, 저한테 해주시는 말도 아닌데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됨이요. 사연자님도 위로되셨을 거예요. 그러라고. 그러시라고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뭐라고 한마디 말씀드리면 마음에 위안 얻으시라고 여기 있는 거죠. 서희주님. 안녕하세요. 언니 목소리 들으며 양양으로 향하고 있어요. 대관령 휴게소에는 제비가 많이 날아다니네요. 시원한 여름 노래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특별하게 딱 집어서 신청곡 하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들려드리는 노래면 그럼 다 괜찮죠 서희주님? 네, 고맙습니다. 여기 문자로 110105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사진도 보내셨거든요. 저 이 사진 너무 귀엽고 멋있고 예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이거 좀 사연 좀 뽑아줘 그러면서 우리 작가한테 부탁했네요. 이소라님 목소리 너무 반갑게 들립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예쁜 얼굴만 보고 결혼한 아내와 저 닮은 남매랑 지내고 있어요. 직업군인 13년 후 전역하고 택배업 1년 차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고

0: 습하고 비 오고 너무 사람 지치게 하네요. 우유 가족 항상 건강하고 재밌게 행복해라.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여기 봐. 우리 1005님 재밌게 생기셨다. 듬직하게 재밌게 생기셨어요. 아니 그리고 가족이 화목해 보여. 예. 그리고 예쁘세요. 진짜 얼굴만 보고 결혼하셨구나. 잘하셨다. 아이 세상에 고맙습니다. 제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다들 보내주셔서 정말 메시지를 야 DJ가 이런 거구나 또한번 느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1469님 싸이 흠뻑 쇼 보러 인천 왔는데 무지 덥네요. 53세인데 혼자 즐기러 왔어요. 어땠을까? 싸이 박정현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아니 거기 공연 어떨까? 너무 궁금한데 여기 안에서 노래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죠 뭐. 네, 어땠을까?
1: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정인 그리고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였어요. 7562님 오랜만에 2시에 데이트 틀었는데 언니가 스페셜 DJ라니 너무 좋아요. 저 정인 언니 콘서트 가는 중인데 소라 언니가 길동무가 되어주니 가는 길이 더 설레요. 언니 항상 건강하세요. 아휴 고마워라. 언니 건강까지 그럴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마음 받아서 건강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여러분한테 잘해드리고 제가 뭐 다 할게요. 다. 네. 주말이라 공연도 많이 가시나 봐요. 어? 다르다 풍경이. 똑같은 2시인데 평일이랑 주말 풍경이 다르네요. 가서 재밌게 보세요. 김시연님 소라누님도 워터밤 한번 가시죠. 아, 누나 또 이렇게 약간 몸매 드러나는 데는 못 간다. 그런데 물 맞아야 되잖아. 그럼 약간 드러나잖아. 안 돼 안 돼. 누나 그 정도는 아니야. 누나 요즘에 열일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 9072님이 허걱 요즘 누나 너무 열일하는 거 아니에요? 난 좋긴 좋은데 에, 과로로 쓰러지실라. 오늘도 잘 들을게요. 문자메시지 좀 전에 왔거든요. 그죠? 누나 열일하죠? 전에 비해서 뭔가 아니 제가 그 이제 새 노래를 내고 그냥 집에 안 그랬으면 이거 스페셜 DJ 이거 아니었으면 그냥 집에서 전에처럼 이제 노래는 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집에

때만 그냥 있었을 거예요. 별로 뭐 방송 같은 데 나가고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근데 안영미 DJ가 저한테 기회를 주어서 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정말 운 좋게 여러분한테 제새 노래도 좀 소개도 하고 여러분도 챙겨드리고 그럴 수 있게 됐네요. 2주 동안 너무 고마워요. 진짜 잘된것 같아. 집에 있으면 뭐할 거야 지금. 새 노래는 내고 가수가 좀 돌아다녀야지. 어떻게 그러나 나는. 아유, MBC 너무 고맙다, 진짜. 1618님, 치, 소라 누나,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자꾸 영업하시네. 그래도 전 아름다운 소라 누나 영원히 좋아합니다. 잘 쓰신다. 잘 쓰셨다. 전 에어컨 바람에 독서 시작. 아이, 최고죠. 에어컨 딱 틀어놓고, 이게 뭐야. 아우, 눈이 노안이라 제목이 잘안 보이는데, 책 사진 딱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알았어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고양이를 버리다. 네. 이 책이에요. 뭐 읽으시면서, 라디오 계속 틀어놓으면서 들으시면서, 딱이네요.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렇게 보세요. 6134님, 포항 놀러 오라 그러시는데요, 저보러. 포항 택시기사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운전 중이세요? 어떻게 힘드시겠다. 그래도 저 예전에 제가 막 이렇게 사찰 그 여행하는 책 하나 딱 사들고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카드 한장딱 들고. 그래서 절 찾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음식점도 가고 그러면서 저 혼자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좀 놀랍죠. 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데. 그럴 때 제가 전주인가 그쪽에 가서 택시 딱 타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제일 맛있는 팥죽집으로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딱 내려주시고 예, 그랬던 기억나요. 딱 믿음직하죠.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007호님이 언니 저는 언니가 심형래 아저씨보다 웃기대요. 띠리리리리리. 언니 그러나? 언니의 참모습을 모두 아셔야 할 텐데. 사랑합니다, 소라 언니. 따랑해요, 007호님. 아, 여기. 여기, 이거. 우리 이 노래 한번 듣자. 언니, 저는 김혜미, 아들은 박서진이요. 초5 아들 수학학원 끝나서 데리러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학원 아래 분식집에서 컵떡볶이랑 소떡소떡 사서 먹으면서 집에 가요. 해가 이글이글이라 차 안에 에어컨 켜도 덥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체리필터에 오리 날다 신청하셨던데 저기 김혜미님 저 체리필터 신청하셔서 저도 오늘 신청곡 하나 해도 돼요? 체리필터 낭만고양이 어때요? 저 이거 한번 들어도 돼요?

연애 필터의 낭만 고양이였어요. 윤영란 님이 언니 듣고 싶은 걸로 들어요 그래. 김대현 님 누나 듣고 싶은 거 다 들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제가 아이고 체리 필터에 오리 날다 신청했는데 오랜만에 여기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또 저도 신청해가지고 낭만 고양이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약간 바꿨는데 괜찮으셨어요 김혜미님? 신났죠 이 노래도? 우리 서진이 사진 제가 봤어요. 야 이거 소똑소똑이랑 깔맞춤 헤어스타일이다. 머리 색깔 어떻게 예쁘게 뽑으셨어요? 야 이거 헤어 디자이너님 너무 색깔 잘 맞추셨다 진짜 예쁜데 안경도 귀엽고 아니 우리 코디가 괜찮은데 어 귀엽다 귀엽다. 보자 또 송현정님 엄마 걸로 보내는 초딩 오해요. 아이고 그래요. 엄마 운전하고 있어서 미니로 보내요. 엄마가 소라이모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수준이 있으셔. 언니 좋아하면 수준 좀 있으신 분이에요. 8778님 저는 인천 사는 초등학교 2학년 김지후입니다. 지후야 안녕. 아이고 세상에. 야 이 2시에 데이트 굉장한데? 어린이들이 사연 막 보내는군요. 오늘 엄마 차에서 처음 듣게 됐는데 다음 주에 피아노 콩쿨 대회 잘하라고 화이팅 해주세요. 제 사연 꼭 읽어주세요. 지후 사연 누나가 읽었어요. 아, 누나 너무한가? 이모 좀 할까? 누나 58세야. 미안하다 좀. 아이 진짜. 825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정재범 임누이다. 엄마가 이 라디오를 좋아하세요. 사실 엄마 몰래 보내고 있어요. 아 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엄마 이름 적어주지 그랬더. 재범이. 그러면 누나가 아 나 이 누나 소리 때문에 그러면 이모가 엄마 이름 불러드렸을 텐데. 2시에 데이트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샵 80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사연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사진도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서울은 32도, 대구는 36도 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정체도 길고 사고도 여러 건입니다. 우선 세종포천선 포천 방향으로 고덕터널 안에서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 막히면서 뒤로 6km 구간 꽉 막혀 있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수리터널 사고로 정체고, 또 노고산 2터널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 방향은 사패산 터널 화물차 고장 여파로 수락산 터널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 심하고요.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안진터널 일대 북지천부터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피아노 잔향이 다 끝날 때까지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라디오로는 섬세하게 다 안 들렸을지 모르겠네. 저 지금 헤드폰 끼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한번 있어봤어요. 왕 오케이의 노래 Before Spring Ends 였습니다.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이 노래 신청하신 분 있어요. 6544님 누나한테 답장 받고 싶어서 할 말 없는데 문자 보내요. 제가 오늘 문자 단문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써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보냈어요.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보내신 분들 특권이죠 이건. 네, 6544님이 그래서 보내셨는데 좀 힘들대요 요즘에. 곧 50대가 되는데 삶은 늘 불안하고 가족에게 큰 병이 찾아오니 잘 웃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20대 때부터 들었던 라디오에서 누나 목소리가 조금은 힘이 돼요 하시며 Before Spring Ends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쓰셨던데. 아이 그럼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예 2시의 데이트 꽉 채워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노래 드려야죠. 어 누구 아프세요? 저는요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아프셨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이쪽 왼쪽 팔 다리 다 못 쓰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요양병원에서 주말 토일 저희 집에서 보내시고 주 5일은 거기서 재활하시고 그런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쓰세요. 완전히 혼자서 걸어다니지는 못하시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살펴드리면 다 잘하세요. 손가락도 이제 잘 움직이시고 이제 걷기만 바라고 있어요. 저희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누가 아프거나 그런 분들 많으시겠죠? 가족 중에 예 그런 분들 있으시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극진히 돌보는 게 필요해요. 예 힘내세요. 토요일 오후 누구와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거 어쩌지? 엄마 대행 사연들. 7864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서연이에요. 에휴 서연이 안녕. 저희 엄마가 마유진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대요. 어머님 서연이 시키셨어요? 마유진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2시에 데이트 듣고 계세요. 잘하셨어요. 잘하고 계세요. 9117님 난리 났다. 5학년 김재인 재인아 엄마 시켰어. 엄마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희 엄마 성함은 김현숙이에요. 김현숙님 오늘 엄마들 신났다. 김현숙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댕이세요. 우리 애들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오늘 뭐 미션 컴플릿 했잖아요. 네. 그리고 0524님 소라이모 중학생도 있어요. 저 중1 학생이에요. 2호선 타고 시청 가고 있어요. 실시간 인증합니다 하시면서 지하철 사진 딱 찍어서 보내줬고 아이고 고마워라. 0524님 고마워요. 다음에 보낼 땐 이름 써주세요. 언니가 이름 나요. 이모가 이름 불러줄게. 나 이모 너무 어색하다. 5738님 해운대에서 애견 미용하고 있어요. 언니 강아지 좋아한대서 미용하는데 졸고 있는 강쥐 너무 귀여워서 언니 보여주려고요. 아가 너는 뭐니 종류가 이거 뭐죠? 마르티스인가요? 갈색인데 너무 예쁘게 미용하셨다. 푸들이에요. 푸들을 짧게 깎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 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세상에. 다 한 거죠? 예. 이제 보내기만 하면 하고 계시다. 지금 깎고 계시다. 사진이 중간쯤이다. 애기 눈 감고 있네. 아가. 아유 귀여워. 이명수님 소라 누나 진짜요? 오늘도 생방하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유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더운데 누나 목소리가 마음에 평안을 주네요. 참고로 저에겐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만큼 친근한 DJ세요. 아, 누나 운다 이러면 이런 사연 보내면 아유 고마워라. 밤까지 일해야 되는데 응원해주세요. 원모어 찬스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제 마음 이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아, 좋다. 혼내, good together였습니다. 전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잠시 쉬시는 틈에 제가 2주일 동안 2시에 데이트 맡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DJ 하고 있고요. 오늘 노래 다 좋다고 예, 여러분이 다 신청하신 노래. 이 노래는 지금 우리 빛나 PD가 본인이 듣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뭐 DJ 듣고 싶은 노래, 빛나 PD 듣고 싶은 노래 다 들어간. 좋다 좋다. 아, 이 노래 분위기 좋았다. 5197님, 언니 그럼 우리 엄니 이름도 불러줘요. 78세 진정순 여사요. 진정순님 따님이 사연 보내셔서 제가 또 이름 한번 불러보네요. 어제 라디오 좀 들어오시죠. 예? 예, 틀어놓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4619 초등학교 6학년 심재윤입니다. 저는 아빠 이름 불러주세요. 심우섭입니다. 심우섭님, 재윤이가 사연 보냈어요. 야, 오늘 생방송이라서 바로바로 신나게 막 사연 와가지고 제가 이름 불러드리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거잖아요. 번호로 부르는 거보단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DJ가 뭐 생방으로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름 들려드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고 사연 읽어드리는 거죠. 그게 다죠. 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막 코너도 재밌게 하고 이런 거 좋은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고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 들려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편해요. 생방송으로. 생방송이 좋아요, 저는. 사실 나오려면 좀 불편한데 나와서 생방송 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라디오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2158님, 언니 저는 애가 어려서 제가 직접 보내봐요. 저는 황서연이에요. 주말이라 남편이랑 둘이 아기를 보는데 왜인지 혼자보다 둘이 더 힘드네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 들으며 힘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낸다고. 아, 여기 왜냐면 물음표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언니 이런 줄 알았더니 감사해요? 하셨는데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황서연님. 감사해. 아이 참. 애기 사진 봤고요. 아이고, 얼른 글자 배워서 나중에 엄마 대신 문자 보내세요. 네. 0892님이 설아 언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가 제주도예요 하시며 태연이 부른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하셨거든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청소 중인 심선영, 감기 몸살 이혜연, 원수 씨를 사랑하는 강민수, 커피 마시는 염정혜, 당직 근무 중인 이민욱님 모두 감사합니다. 4시부터는 완벽한 하루 상순 DJ가 이어갈 거예요. 들으시고요. 저는 이 노래 Sean Way Back Home. 예, 저 이제 집으로 갈 시간이거든요. 예, 여러분도 글쎄 어떨지 모르겠네.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6: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5: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6: 언제 바뀌지? 위험해!
5: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6: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5: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6: 뭐 하는 거야?
5: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6: 흰색만 받는 거야. 토끼야, 하지 마.
5: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가끔 스마트폰 사진첩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맞아 이때 참 좋았는데 하며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진들은 대단한 날이 아니라 친구와 걷던 동네 골목길이라던가 노을이 예쁘던 집 앞 공원 같은 평범한 일상이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날의 공기와 미소가 선명하게 남아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나만의 보물이 된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찾는 행복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지루한 하루 같아도 사실 매 순간 아주 예쁜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니까요. 먼 훗날 오늘을 돌아봤을 때 또 하나의 기분 좋은 기억으로 꺼내볼 수 있도록 이 순간을 정성껏 눈에 담아보겠습니다.

0: 폴 사이먼 코더크롬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꼭 사진을 꺼내보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가슴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싱그럽던 어느 날의 공기 냄새나 별거 아닌 농담에 배꼽 잡고 웃었던 그날의 온도 같은 것들 말이죠. 굳이 앨범을 넘기지 않아도 언제든 꺼내보고 싶은 그런 따뜻한 장면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조용히 숨어 있나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사진첩에 고이 모셔둔 가장 행복한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주 사소해도 좋고 꽤 오래전에 기억이어도 좋습니다. 잠시 잊고 지냈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꺼내보며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회 발견 성슬입니다. 토요일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 골뱅이.
6: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 여러분, 저 했어요. 침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9: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침특가 이벤트.
10: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9: 7월 7일부터 14일까지.
10: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세나입니다.
5: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6: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5: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6: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6년도 7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가요계부터 살펴볼까요? 원더걸스의 Why So Lonely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2016년 7월에 발매된 네 번째 싱글 타이틀곡인데요. 연인 사이에 느끼는 시니컬한 내용을 사랑스럽고 위트 있는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Why So Lonely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딘의 D 준비했습니다. 2016년 3월에 발매된 첫 번째 EP 앨범 타이틀곡으로 연인과 함께했던 완전했던 사랑이 이별 후 반쪽처럼 부족해지고 공허해진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연인을 그리워하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밤하늘의 반달에 빗댄 곡인데요. 개코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2016년 5월에 발매된 미니앨범 수록곡인데요. 음원 사이트 월간 차트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감정을 담담하고도 직설적으로 고백하는 이별 노래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마음이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더걸스 Why So Lonely, 딘 피처링 개코, 디 어반자카파 널 사랑하지 않아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언니스의 Shut Up입니다. 2016년 7월 언니들의 슬램덩크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곡인데요. 바람 피우고 변명만 늘어놓는 남자에게 당당하게 이별을 고하는 내용입니다. 뻔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더는 믿지 않겠다며 Shut Up을 외치는 사이다 메시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엑소의 몬스터입니다. 2016년 6월에 발매된 세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집착과 끌림을 괴물이라는 강렬한 자아에 빗대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엑소의 카리스마와 맹렬한 몬스터 컨셉을 만나볼 수 있는 곡. 들어볼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G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시간을 달리는 노래, 이번엔 해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2016년도 7월에 사랑받은 곡들입니다. 첫 곡은 드레이크의 원 댄스입니다. 2016년 4월에 발매된 4집 앨범 수록곡으로 2016년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로 꼽히는 곡인데요. 춤을 추고 싶은 열망과 매력적인 상대방에게 빠져드는 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0주 연속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어지는 곡은 The Chainsmokers의 Don't Let Me Down입니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두 번째 EP 앨범 수록곡으로 다이아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연인에게 기댈 곳을 찾고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이어서 시아의 Cheap Thrills 준비했습니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7집 앨범 두 번째 싱글인데요.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추며 보내는 금요일 밤이 가장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3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Drake, One Dance, The Chainsmokers, Don't Let Me Down, 시아, Cheap Thrills. 만나볼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캘빈 해리스의 This is what you came for입니다. 2016년 4월에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이고요. 리안나가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상대의 춤을 번개에 비유해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이어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준비했는데요. 2016년 5월에 발매된 영화 트롤 OST입니다. 몸속에서부터 차오르는 흥겨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온종일 춤추고 즐기자는 내용을 담은 긍정적이고 경쾌한 힐링 곡이죠.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마지막 곡은 Fifth Harmony의 Work From Home입니다. 2016년 2월에 발매된 2집 앨범 리드 싱글이고요. 연인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귀여운 투정이 섞인 내용의 노래입니다. Calvin Harris, This is What You Came For. Justin Timberlake, Can't Stop the Feeling. Fifth Harmony, Work From Home. 만나봅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일릿 It's Me 1130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후의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잠깐.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여름에 이열치열을 실천하는 순간은 의외로 많습니다. 뜨끈한 삼계탕이나 갈비탕을 먹으며 더위를 이기고 매운 음식을 먹으며 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의외로 한여름에도 뜨거운 탕이나 찜질방, 사우나를 찾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땀을 쭉 빼고 나면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기분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열치열을 느끼시나요? 몸의 피로를 풀고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의 진주는 목욕탕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탕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던 순간,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처음 갔던 동네 목욕탕의 기억, 목욕을 마친 뒤 마셨던 시원한 바나나 맛 우유까지.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저마다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죠. 우리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손유미 시인의 탕의 영혼들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해 영혼대 손유미. 목욕탕. 목욕탕에 가고 싶은 마음과 목욕탕에 가야 하는 몸을 살뜰히 모은다. 위기의 순간을 앞둔 주인공에게 친구들이 선한 기운을 모아주듯이, 그리하여 악당이라는 세력을 물리치고 행복한 결말 모두 활짝 웃으며 달려나가는 그런 결말이 내게는 목욕탕. 목욕탕에 있다. 대욕탕과 쑥탕, 게르마늄 온천과 쑥탕, 온탕과 쑥탕, 해수탕과 쑥탕. 잠깐 열탕, 잠깐 냉탕, 쑥탕을 오가며 풀어놓은 나의 이완된 근육들, 그리고 제 뼈에

상의 몸을 목 끝까지 담갔을 때의 묵직한 답답함과 후덥지근함이 전해지셨나요? 쑥탕과 게르마늄 온천, 해수탕 같은 단어들을 들으니 목욕탕 벽면에 큼지막하게 붙어있던 탕의 효능이라는 안내문이 떠오릅니다. 혈액순환 촉진, 노폐물 배출, 스트레스 해소. 만병통치약처럼 적힌 그 글귀를 가만히 읽고만 있어도 왠지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곤 하죠. 괜히 그런 특별한 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평소보다 피부가 더 매끈하고 뽀얘진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과 걱정은 수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뜨끈한 물 속에 몸을 쥐고 있으면 머릿속을 채우던 잡생각들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은데요. 자욱한 김서림 속에 오롯이 따뜻한 물과 나, 이렇게 둘만 남아있는 듯한 기분. 어쩌면 이런 아늑함 때문에 한번 탕의 매력에 빠진 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백희지 샤워, 오마이걸, 돌핀 두 곡입니다.

목욕탕에 얽힌 추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기 전 발끝부터 슬며시 담그며 숨을 고르던 순간 때미는 타올이 너무 따가워서 요리조리 도망다녔던 일, 그리고 냉탕과 온탕을 바쁘게 오가며 물장구를 치던 기억들 말이죠. 새벽 일찍 가야 물이 깨끗하다는 어머니 말씀에 따라 주말 아침마다 눈도 못 뜬 채 찌뿌둥하게 끌려가기도 했고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식혜나 맥반석 달걀, 그리고 달콤한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 맛 우유를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겨운 추억들이 가득하기에 우리는 목욕탕이라는 공간을 생각만 해도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욕탕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두꺼운 옷을 벗어던지는 순간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전부 사라지고 그저 인간 본연의 모습만 남으니까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태초의 모습에는 서로를 잴 수 있는 잣대도 비교할 거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숨을 고르는 무해하고 평화로운 풍경만 가득할 뿐이죠. 이렇게 거칠애를 걷어내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머무는 공간이기에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몸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듯 살아가며 마음에 묻은 얼룩과 상처를 꺼내 씻어내는 건 역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대중목욕탕은 단순히 몸의 때만 벗겨내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라앉아 있던 묵은 감정까지 시원하게 비워내는 다정한 공간이지 않을까요?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린다는 독일의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솎아내려다가 가장 귀중한 것까지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말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요소를 없애려다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를 놓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내 단점 하나를 고치려다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작은 서운함을 잘라내려다 소중한 인연 전체를 저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완벽해지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무언가를 덜어내고 수정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워내고 싶은 얼룩 뒤에 내가 꼭 지켜야 할 진심이나 소중한 가치가 가려져 있진 않나요? 주변을 정리하고 나를 다듬는 것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진심을 먼저 다정하게 안아주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이브 스프링스 목욕탕은 밤에 가면 사람이 없어 티에라 웩 샤워송 두 곡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4: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4: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3: 02-2677-2677 IS 동서.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단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브라운 아이즈 비 오는 압구정, 그리고 유해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해바라기2님, 2980번님, 또 8510번님께서 원하신 노래였고요. 계속해서 완연파파님 신청곡입니다. 부활 사랑할수록, 그리고 노마드님께서 원하신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만나볼게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하여가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 가게 맛집
5: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하늘의
6: 누리 향해 열려.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참 이렇습니다. 폭우주의보 들으며 물폭탄 걱정하다가 금세 폭염주의보 앞에서 땡볕과 찜통더위를 어떻게 견뎌낼지 자신 없어 합니다. 말로는 형이 상하게 심취한 듯 하지만 온몸으론 형이 하악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 온 뒤 풍계가 풀린 하천을 걷는데 온통 노란 꽃만 눈에 들어옵니다.

금계국 알고 나니 금계국만 보이는 산책길 이란 시 제목.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극작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철학자의 말처럼 좁디좁은 시야와 작디작은 식견으로 딱 그 수준의 언사를 보이고 맙니다. 사람이 참 단순해도 명쾌하지 못하기만 합니다.

단단명료 단순명태. 다른 계절에도 좋은 단어지만 여름철엔 더 좋아지는 단어들이죠. 네. 불쾌지수와 짜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려면 단단 뒤에 명료를, 단순 뒤에는 명쾌를 붙여줘야 합니다. 자,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로버트 파머, Simply Irresistible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예, 보컬리스트, 아,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로버트 파머, 우리나라에서 뭐 Bad Case of Loving You가 워낙 유명하죠. 예, 로버트 파머의 Simply Irresistibl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분.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네, 탈 바크만 She's so high 들었습니다. 063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운정에서 보낸다고 하셨는데 어디 파주 운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탈 바크만. 네. 아버지가 더 유명하죠. 훨씬 랜디 바크만이라고요. 네. 게스 후의 멤버였고 또 BTO 바크만 터너 오버드라이브에서도 활동했고 히트곡도 많이 내셨죠. 탈 바크만은 이 곡 한 곡 빼놓고는 그 뒤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 아, 뭐 하고는 있겠죠. 예. She's so high. 노래 괜찮았는데. 7870번으로 이 노래가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The Mamas and the Papas. California Dreaming.

린다 론스테드 You're No Good 들었습니다. 음악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린다 론스테드 요 시절에는 완전 락커였거든요. 또 그 다음 뭐 나중에는 멕시코 민속음악도 하다가 예. 린다 론스테드 You're No Good 000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Mamas and the Papas의 California Dreaming. 예. 자, 57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하, 맨하튼 스카이라인.

아, 예. 맨하튼 스카이라인에 이어서 뉴 레디컬스 You Get What You Give입니다. 김상호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5: 1533-1566 세라하임.
6: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찜통 더위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밤새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 차량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판교 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화성 휴게소 용담 터널 조남 분기점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조남 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차 여파로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남 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구간,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대양에서 송내로 7km 구간 어렵게 이동합니다. 최지연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비틀즈의 Hey Jude. 이 노래는 사실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고요. 예. 폴 맥카트니 내한 공연 때 와, 이 노래를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창으로 막 부르는데 와, 감동이던데. 예. 저 뭐 원래 줄리안 레논 예, 보고 만든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 노래 들으면 아, 잉글랜드 축구 선수가 생각나죠? 예. 주드 베일링엄. 어. The Beatles, Hey Jude. 이석윤 씨, 또 84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250번으로 엘비스 프레슬리 예,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오셨군요. 에픽. 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오. 자, 엘비스 프레슬리 인 더 게토.

세라 들었습니다. 세라. 565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더게토였고요. 1548번으로 와, 지난번에 10살 딸아이하고 차를 타고 가는 길인데요. 음악 캠프에서 마이클 잭슨 노래가 나왔는데 딸아이 10살 먹은 딸아이가 와 배철수 아저씨가 뭘 좀 아시네. 배철수 아저씨가

뭘 좀 아시네. 예. 와,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느라 말을 못했네요. 아저씨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아, 저 위가 작은데요. 예. 위가 크지 않습니다. 위소합니다. 위소. 아, 감사합니다. 예, 음악은 오티스 레딩 버전으로. 야, 요 스탠바이 미는 우리가 늘 베니 킹 버전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예, 오티스 레딩 버전으로 신청하셨어요. 자, 스탠바이 미.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팅의 잉글리시만 인 뉴욕 라이브 인 베를린 앨범이에요. 노로얄 필하모닉 콘서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했고요. 지금 색소폰은 브랜포드 마살리스입니다. 666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으세요? 유배 행성이란 SF 소설은 우주 멀리 외계 행성이 배경인데요. 거기서 1년은 지구 시간으로 60년 정도라.

그러니까 봄이 15년, 여름이 15년, 가을도 15년, 겨울 15년인 셈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봄을 두 번 맞을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란 속담도 있고요. 난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를 이렇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평생에 딱 한 계절만 두 번 맞을 수 있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 들었습니다. 야, 참 오랫동안 있네요 이 노래. 예.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6: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6: 영월이래요.
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7: 네.
8: 저희가 추진 텍사스로 문을 열었는데요. 미국 그 월드컵 남자 축구 대표팀이 2일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랑 경기를 했을 때는 2-0으로 이겼거든요. 그 직후에 웨스턴 맥케니 선수가 SNS에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따라 부르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7: 아하.
8: 그러면서 엘라 랭리에게 메시지도 보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음악은 없어요, 엘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맥케니 선수가 워싱턴주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자기 고향 텍사스라고 여긴대요.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7: 네네.
8: 자, 이번 주 10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이 두 계단 상승하면서 탑10 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7: 자, 12곡 듣겠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10위.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0: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0위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였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고요. 이번 주 8위, 지난주 10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엔제니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오르면서 그동안 10위가 최고 기록이었는데 최고 기록을 두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0: 네, 자 미국 싱글 차트 8위, 테임 임팔라, 엔제니, 드라큘라.

0: 미국 싱글 차트 8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7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고요.
0: 네.
1: 이번 주 6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3계단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5위도 지난주 8위에서 3계단 상승했는데요. 올리비아 디인입니다. Man I Need.
0: 자, 4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1년으로 갑니다. 1961년 이번 주 1위. 바비 루이스, Tossing and Turning.

바비 루이스 토싱 앤 터닝. 1961년 이번 주 1위. 자, 1971년 이번 주 1위입니다. 캐롤 킹의 이스트 레이트 그리고 I Feel the Earth Move 두 곡의 더블 싱글입니다. 예전에 싱글 보너스 판으로 싱글이 나올 때는 앞뒷면이 있었거든요. 예. 자, 캐롤 킹 It's Too Late.

캐롤 킹의 It's Too Late, 그리고 I Feel the Earth Move 두 곡의 더블 싱글. 72년 1위, 이제 81년으로 갑니다. 1900

1981년 이번 주 1위 킹 캉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네, 킴 칸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스. 1981년 이번 주 1위. 자, 1991년 이번 주 1위입니다. 폴라 둘, 러쉬, 러쉬.

네, 폴 압둘 러쉬. 1991년 이번 주 1위. 스펠바운드 앨범의 수록곡인데 이 히트가 된 뒤에 월드 투어를 했어요. 스펠바운드 투어라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아, 공연 아주 생각 외로 아주 재밌었습니다. 폴 압둘 러쉬. 자, 2001년으로 갑니다. 2001년 이번 주 1위 어셔 You Remind Me.

어셔의 You Remind Me. 2001년 이번 주 입이 자 이제 2011년으로 갑니다. People featuring Dio, Afrojack and Neyo.

Give me everything. People featuring 니오, 아프로젝 and 네이어. 2011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21년으로 갑니다. 2021년 이번 주 1위. BTS. Butter.

2021년 이번 주 1위 BTS Butter.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4위 Drake, Janis, STFU.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4도, 대구가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아직 밀립니다. 내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으로 정체인데 조남분기점 전시간 생겼던 고장차가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2km 구간 영향받아 밀리고요. 이후로 일찍에서 금천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호법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도 고장차 있습니다. 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엘라 랭리의 Be Her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5: 네.
6: 2위도 변동이 없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ew You입니다. 이번 주 1위는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가 12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 예.
6: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7월 3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프로스파 그리고 클루니의 Free Your Mind가 두 계단 올라오면서 탑10 안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프로스파는 영국 출신의 듀오고요. 클루니는 네. 프로듀서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음악과 춤을 통해서 좀 현재에 몰입해서 좀 즐겨보자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5: 네.

0: 영국 싱글 차트 10위 프로스파 앤 클루니의 Free Your Mind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9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고요. 이번 주 8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세 계단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고요. 이번 주 6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5위 지난주 6위에서 한 계단 또 올랐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이고요. 이번 주 4위 지난주 8위였는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American Girls가 네 계단 또 올랐습니다. 지금 해리 스타일스가 이번에 기네스 세계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2일 동안 단일 공연을 쭉 한 게 기네스 기록이랍니다. 이런 것도 기네스를 세우는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2025년에 그 이전 기록은 콜드플레이가 있었던 10번 공연이었대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8번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뛰어넘는 12일간의 공연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지금 앨범이나 싱글이나 모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영국 싱글 차트 4위 해리 스타일스 American Girls.

0: 네, 영국 싱글 차트 4위 해리 스타일스 아메리칸 걸스였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4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Kiss All the Time, Disco Occasionally이고요. 3위도 지난주 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이고요. 이번 주 2위, 지난주 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가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뮤즈의 The Wow Signal입니다. 10집 앨범이고요. 영국 앨범 차트에서 8번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앨범 주제가요. 우주적 신비래요. 그래서 지능적인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했다고 보고된 1977년의 협대형 라디오 신호로 그래서 앨범 제목, 그게 와우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0: 네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뮤즈의 The Wow. 시그널 중에서 엘리 골딩이 피처링한 허쉬 듣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 1위 뮤즈의 The Wow Signal 중에서 엘리 골딩이 피처링한 Hush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9위가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8위는 마이클 잭슨의 Number Ones. 7위 역시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6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앨범 차트 5위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4위는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3위가 엘라 랭리 댄들라이언.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제가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80s 공연을 서머소닉에 갔다가 봤는데 야 밴드 셋으로 공연하는데 공연도 진짜 잘하던데요. 오, 깜짝 놀랐어요. 자 80s의 골든아워 파트 5 EP에서 지금 듣고 계신 곡은 Bad입니다.

락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는 탱인팔라인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고요. 샵에어 플레이 1위도 드라큘라입니다. R&B 힙합송 드레이크의 제니스 STFU. 스트리밍송 1위 엘라 랭리의 Choosing Texas.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가 1위입니다. 자, 이 음악 듣겠습니다.

0: 트라베르디 모델 리센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1: 베터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 베르디
0: 리센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자, 따라해보세요.
8: 4만원
7: 회계관리
8: ERP.
9: 4만원
7: 재고관리
8: ERP.
7: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도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3위는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지인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0: 네.
1: 2위도 변동이 없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튜피 송. 이번 주 1위 15주째 1위인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미인입니다. 샘 펜더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굉장히 많대요. 빨리 다음 앨범을 발표하고 싶다고 합니다.
0: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자, 영국 싱글 차트 15주째 1위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0: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태양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가 많은 숲에 가면 꼭대기의 가지들이 다른 나무에 닿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며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식물학 용어로 수관 깊이, 다른 말로는 꼭대기의 수줍음이라고 부릅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거리를 두며 자라는 이유로는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햇빛을 같이 나누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모든 나무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나무여도 숲의 밀도, 나무의 나이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네요. 사람 사이도 그렇죠. 상황에 따라 서로 거리를 두기도 가까워지기도 하면서 입체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1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10cm 그리고 빅나티의 딱 10cm만이었습니다. 수광 깊이 현상.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특히 좀 오래되고 키가 큰 나무들한테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더 잘 보여서 그런 사진이 많이 찍혔던 것 같은데 올려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나뭇가지들이 서로 피해가지고 약간 기린 무늬처럼 좀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현상. 근데 꼭대기의 수줍음 이 이름은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인데? 저는 좀 또 지나치게 감성적일 때 좀 심술이 나는 사람이라서 이게 수줍어서 그런 건지 아니 너무 예민해 성격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약간 동물이나 식물에 무조건 다 그냥 귀여울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인간과 비슷한 또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소개된 분들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게

0: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1377 누르고 3번.
5: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6: 1377 누르고 3번.
5: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7: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and I'll write your name.
1: 테일러 스위프트의 블랭크 스페이스 듣고 오셨습니다. 윤미라님, 주말이라 머리 염색했어요. 사실 전 염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싶은데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함입니다. 제 나이 60이 다 됐는데도 구순의 어머니는 제 흰머리를 보며 우리 막내 왜 이리 늙었냐 하고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영원히 귀여운 막내로 보이려고 검은 머리로 염색했어요. 아, 진짜 이게 어떤 염색은 효도군요. 참 이게 어떤 시선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하얗게 좀 은발머리 보면 멋있잖아요, 미학적으로.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염색하신 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요, 인간의 되게 놀라운 어떤 기능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줄어드는데 이 멜라닌 색소를 계속 이렇게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들려면 그것도 되게 많은 어떤 뭔가를 쓰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하얗게 되는 분들이 반대로 다른 데 노화는 늦는 경우가 많대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은발머리가 멋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은발 또는 완전 백발인 분들이 피부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와, 그래서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2179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나름 회사에서 30년 근무하고 얼마 전 퇴직하셨는데요. 제가 이력서 작성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다 답답하셨는지 단축키를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나름 MG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걸 아버지 덕분에 알게 됐네요. 아, 너무 든든하겠어요. 앞으로도 특히 이제 퇴직하셨으면은 회사 관련된 거 고충 있고 할 때 아버님한테 여쭤보시면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아버님도 되게 기쁘게 가르쳐드릴 거예요. 1218님, 5년 만에 대대적인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치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크기도 했고 사용기한 지난 것들이 많아서 싹 비우니 아주 개운합니다. 여름이 그나마 덜 갑갑하고 집이 시원해 보이네요. 더운 분들 집 정리 한번 하시죠. 어마어마한,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좀 격렬한 집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참에 이분도 그러면은 블랙박스까지 한번 싹 그냥 갈아치울까요? 오늘의 블랙박스는 1218님께 드리고 싶군요. 뭔가 비우면 오히려 새롭고 좋은 게 온다라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은 또 교훈을 얻으시게끔 비우니 새로운 블랙박스가 오더라.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 이어서 구원 숫자들의 높은 마음 들었습니다. 0135님 여름이라 집에서는 반바지를 입는데 밖에 입고 나가긴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드디어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봤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놀림받은 기억이 자꾸 떠올라 잠깐 괴롭기도 했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라고 저에게 위로도 해줬답니다. 아, 잘하셨어요. 예전에도 제가 반바지 사연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연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나 용기 내서 반바지 입고 나갔고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 그런 사연이 왔었어요. 그때가 또 생각나면서 참 이 별거 아닌 것들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5060님은 늦깎이 엄마예요.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울렁거려서 미치겠어요. 그나마 매운 건 들어가길래 방금도 매운 어묵 사서 어묵은 남편 주고 국물 먹었습니다. 이때만 유일하게 인간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지? 이게 남편? 본인? 아유, 아무튼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요. 그것도 출산까지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한여름밤의 꿈.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밤과 내일 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은 서울과 광주가 34도, 강릉, 대구, 대전이 35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더불어서 맑아서 자외선까지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을 하신다면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챙기셔야겠고요. 물을 자주 드시고 뜨거운 시간, 오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정체가 풀렸고요. 수도권 제1선 일산 방향 김포 부근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시카고의 Moonlight Serenade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고요. 0316님, 처음으로 오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지퍼백에 잘 담아서 주방에 올려놓고 실온에 3일만 두면 맛있는 오이지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사라졌네 오이지. 남편이 오이가 상했다며 다 갖다 버렸대요. 내 오이지. 아, 진짜? 그러니까 설마 상한 줄 알고 버리신 건 아니겠죠? 예. 네. 그랬으면은 사연이 이 결이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으로 만들어봐서 모르시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진짜 상했었나? 그냥 남편이 보기에는, 왜냐면 이게 냄새를 맡았을 때 초기에는 이게 상한 냄새라고 착각하신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요리 얘기입니다. 지은주님, 가지가 생겨서 처음으로 가지 덮밥에 도전해 봤습니다. 생긴 건 엥? 했는데 막상 먹으니 맛있는 거예요. 한 그릇 뚝딱 해치웠어요. 저 요리에 조금 소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야무진 부엉이들의 요리 사연들 언제나 멋져요.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에게 메뉴 아이디어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6571님, 대장부엉 좀 전에 별밤 들으면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자취방에 와보니 이어폰 케이스를 두고 내린 거 있죠. 다행히 근처에서 회차하는 버스라 반대편

정류장에 있던 걸 타서 케이스 찾았어요. 덕분에 이 밤에 운동 제대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물건을 잘 챙겨야겠다 다짐하며 다시 자취방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운도 좋으셔라. 시간대가 그래도 좀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할 때라 자칫도 분실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이어폰 케이스 입장에서는 로맨스 영화 한편 찍었네요. 나를 왜 버리고 가지 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뛰어오는 나의 주인. 눈물 한판 흘렸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이어서 루시의 놀이 들으셨고요. 김진희님, 대장부엉 살면서 너무 억울했던 적 있었나요? 저 요즘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어요. 말할수록 구차하고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 소가리만 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왠지 대장부엉은 다 알 것만 같아요. 아, 있죠. 그리고 인간이 제일 다루기 어려운 감정, 그리고 버거워하는 감정이 억울함이래요. 약간 좀 대인 느낌 같은 거라고 표현을 누군가 했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 그래 맞아. 모든 걸 다 내가 또 다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또 흘러가지도 않아. 많은 일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확실한 건 또 잊혀지고요. 때로는 리버스 억울함.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나의 태도나 뭔가 말이 되게 또 좋게 해석이 된다든지 하는 일도 또 그만큼 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1012님,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편지 쓰기 활동을 했나 봐요. 친구들한테 두 통 받아왔길래 읽어보는데 휴대폰 게임 꼭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은 누구한테 썼나 궁금했는데 풀로 잘 붙인 편지 한 통. 큰아빠에게. 뜯어서 읽어보니 하늘나라에 잘 계시죠? 나중에 환생해서 제 아기로 태어나주세요. 편지 쓴 날도 6월 25일 저희 형님 생일이에요. 두 달 전 돌아가신 형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3학년 아드님이 우리 1012님의 형님 큰아빠를 너무 좋아했는 모양입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또 기르셨나요? 1012님 또 훌쩍훌쩍 하셨겠습니다. 1012님 마음도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고요. 5861님께서 51살 고시생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직장 다니며 4년째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 괴로워요. 세상이 아니라는데 저만 무작정 들이대는가 싶고 공부가 힘든 것보다 의심과 싸우는 게 더 힘든 여름밤입니다. 라디오를 친구 삼아 하소연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같아서 도전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일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5861님 51살이시니까 누구보다 그런 일도 많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준비한다? 이건 의심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의심 접어보자고요. 의심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5861님 지금 잘 가고 계신 거라고 믿으면서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서영은의 꿈을 꾼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5588님이요. 직장 때문에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쌍둥이 아빠이자 다자녀 가장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족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세상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 듣다가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기분이 먹먹해져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588님의 마음이 필요한 분들 지금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힘을 받으시는 만큼 그거에 한 몇백 배는 더해서 5588님한테 또 좋은 에너지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믿거든요. 여기서 위저의 스탠바이 미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

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 신호에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담.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네.
1: 후이 씨.
0: 네네.
1: 오늘 개인적으로 역대급 룩이라고 생각해요.
0: 제가요?
1: 지금 완전 지금 빨리 찍으세요, 작가님도 빨리.
0: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1: 그 바로 이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0: 왜 땀은 더 엄청 흘리다가 왔는데.
1: 머리 왜 괜히 더 눌렀어요 아까. 아까 더 포실포실해가지고.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1: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너무나 동의하실 거고요. 방송 끝나고 네. 사진 올려드릴게요.
0: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저도 누나를 보면서 역대급이다라고 생각.
1: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일정이 있었어갖고.
0: 맞아요. 근데 참 아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네. 이렇게 앞에 저희가 멘트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하시는 누나의 모습을 우연치 않게 슬쩍 보게 되었는데 참 아름다우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1: 이렇게 제가 준말이 있다고 또 받은
0: 아니야 말이. 진심입니다.
1: 아 근데 진짜 저 하늘 제가 약간 하늘색 셔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0: 아 예예. 예.
1: 그거에다가 유난히 좀 청초한 네, 얼굴에 네.
0: 제가 방금 전까지 안무 연습을 하다가
1: 아 진짜.
0: 네네네.
1: 그, 아, 그래서 약간 지금 이 붓기 싹 빠진 맞아요, 이 맞아요. 헬스캄.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예뻤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지난주에는 별밤을 들으면서 라방을 해주셨다는
0: 맞아요 맞아요 그 참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는데 또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또 어떻게 했어요
1: 네.
0: 어떻게 두 명의 후위가 되어가지고
1: 그래버렸네요
0: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누나와의 대화를 기억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마이드를 사전에 제가 좀 이렇게 스포도 좀 하면서
1: 아, 특별한 시간이 또 네, 만들어졌군요
0: 네. 미래를 알고 있는 네 제 그럼,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1: 원래 우리의 시공간이라는 게 가끔 뒤틀리기도 네네.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자, 벌써 이제 내일인데요. 후이 씨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소년고백. 우리 부엉이들도 몇 마리 날아갑니다. 후이 네. 씨가 준 티켓 선물 덕에.
0: 네.
1: 뭐 어떻게 당부의 말이 있을까요?
0: 아니요. 당부의 말은 없고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공연의 어떤 톤 앤 매너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이하게 즐긴다기보다는 좀 잔잔하게 힐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 다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뭔가 이렇게 뛰어논다, 막 아니면 와 나 후이 노래를 많이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것보다 그냥 오셔서 그냥 잔잔하게 힐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잔잔해요?
0: 막 엄청 잔잔하진 않은데
1: 재미도 있을 거잖아요.
0: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1: 아, 진짜 모르겠구나.
0: 네, 왜냐면 제가 기존에 하던 공연의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1: 멋은 있을 거잖아요.
0: 멋은 있을 것 같아요.
1: 잘생길 거죠.
0: 아 잘생긴 거는
1: 잘생길 거 아니야.
0: 잘생긴
1: 설마 아니, 공연 날인데.
0: 아 당연히. 네네.
1: 잘생길 거고 멋질 예정은 확실하다.
0: 네 맞습니다.
1: 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후이의 흠뻑 듣고 올게요.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오이씨 어서오세요.

0: 호이의 흠뻑 듣고 오셨습니다. 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호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705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부가 취미생활을 공유하면 금슬이 좋다는 말, 신혼 9개월 차인 저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음악을 좋아해서 데이트할 때는 LP바에서 신청곡으로 마음을 전했고, 결혼한 후에도 음악 페스티벌을 함께 다니거든요.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하염없이 시간 보낼 수 있는 주말을 제일 기다리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일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이 좀 짧아서 아내를 서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미안함과 함께 영원히 당신 편에 서서 사랑하겠다는 제 마음을 담은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말에 함께 감상하며 아내와 알콩달콩한 시간 만들 수 있게요.
0: 음악으로 미안한 마음 전하고 싶은 7055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네. 보내드리겠고요.
1: 네.
0: 그래요. 호이 씨도 취미가 근데 음악 감상 말고는
1: 네.
0: 크게 막 특별한 게 없는 편이죠.
1: 저는 취미라고 하면 글쎄요, 쇼핑 같은 거? 그냥 저는 일단 나가서
0: 아무래도 좀 눈... 체력 영에 미치다 보니까
1: 저는 사실 아니 사실 오늘도 시간이 잠시 떴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시간 30분 정도를 아이쇼핑을 했어요.
0: 어디서 그러니까.
1: 홍대 근처에서. 어디 너무 요즘에 물가가 참 높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0: 후이 씨한테 높은 거.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면서 네. 재빠르게 내려놓고 연습실에 가서 춤 연습이나 하자 이러고 왔습니다.
0: 공연을 위한 춤 연습인가요?
1: 그렇죠. 네.
0: 아 그래요. 네. 흥미진진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혹시 뭐 쇼핑메이트는 없어요?
1: 쇼핑메이트는 딱히 없는데 저는 사실 그 즉흥 쇼핑을 좀 좋아해요.
0: 나도.
1: 그래서 즉흥적으로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분이 계신데 그 친구는 또 즉흥은 또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분과는 같이 가기 좀 어렵고.
0: 저는 쇼핑은 확실히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거나 네. 일이 많을 때 네. 갑자기 하게 되는 게 그걸 보면 그쪽으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면 뭐 먹는 거, 뭐 술 있는 분들도 계시고
1: 네네.
0: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낭비로 있나 봐요. 호이 씨도 혹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어요?
1: 저는 이제 그 아니 오늘 그냥 웃자고 한 소리긴 한데 예, 예. 그 매니저님께 그 좀 있으면 공연이 있으니까 퇴근길도 또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퇴근길 의상을 사야 된다.
0: 그거 은근히 다들 엄청 신경 써요.
1: 아 저도 신경 써요. 예.
0: 그거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아, 맞습니다.
0: 그냥 아티스트들이 편하게 입어야 되는 순간에 네. 사진과 영상이 찍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의 어떤 스케줄의 끝이 아닌가.
0: 나중에 이제 라방이라도 하게 되면 라방록.
1: 아, 그럼요.
0: 까지도.
1: 아, 저는 심지어 집에 있을 때 라방을 위해서 진짜 옷을 뭐 세네 벌 갈아입은 적도 있고요.
0: 와, 프로다.
1: 네, 진짜 막 머리도 감았다가 막 모자도 이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라방을 하려고 모자를 썼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았는데 드라이기로 잘못 말렸을 때.
0: 아,
1: 그럼 모자를 다시 쓰게 되거든요.
0: 아,
1: 그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이럴 거면 그냥 모자를 쓸 걸.
0: 아, 너무 슬퍼지는데요. 듣기만 네, 해도. 네. 후이 씨 그만큼 우리 후엉이들 후이 씨 팬분한테 진심입니다.
1: 네네.
0: 분명히 팬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뻐라고 하지만 후이 성격이 또 그런 게 아니죠.
1: 그렇죠.
0: 자, 노래 기대는 밤 우리 705 부부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1: 네.
0: 어떤 노래

0: 처음으로 듣나요?
1: 아,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요, 조항조의 고맙소라는 곡입니다. 이 나이 되었어 그래도 사실 이제 신혼 9개월 차이시니까 아마 뭐 나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뭐 그렇게까지 거리감이 있으시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0: 그럴 것 같아요.
1: 사실 저는 이런 어떤 부부의 어떤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0: 네.
1: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참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채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은 연말이나 이제 이렇게 추석 때 가족끼리 가끔 노래 부르러 노래방을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0: 네.
1: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를 이렇게 꾸역꾸역 데리고 가십니다.
0: 가야지 가야지. 네.
1: 가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불러드리고 싶어서 연습하신 노래를 이게
0: 어떡해.
1: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소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들로서 살면서 당연히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죠. 삶에 있어서 이 7055님께서도 아마 지금 그런 과정을 뭐 앞으로도 계속 겪으실 거고 근데 결국에는 이 마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너무 죄송한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감동적이면서도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손발이
0: 왜
1: 그러면 안 되는데
0: 아버님의 진심을 보면서 왜 놀리세요?
1: 그런 게 아니라 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0: 거짓말하지 마세요.
1: 아 그냥 뭔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0: 그렇죠.
1: 예, 좋은 마음이 제일 컸고
0: 예.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1: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7055님께도 앞으로도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으시겠지만 뭐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0: 그래요. 후이 씨의 그 집안 네. 이 에피소드에서 우러나온 성공입니다.
1: 아니 자꾸 점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0: 아니, 모두 함께해요.
1: 꺼내게 되고
0: 네, 저희 잘 아는 이제 식구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1: 아버지가 아마 좀 놀라실 텐데
0: 아, 아버님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후이 놀린 거는 진짜 제가 대신 혼내겠습니다.
1: 아니,
0: 후이 씨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조항조의 고맙소.

0: 조항조의 고맙소 들으셨습니다. 네. 아, 또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남편은 저런 노래도 안 불러서 뭐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마음속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지 아니야, 않을까요?
0: 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1: 아, 그러게요.
0: 네, 절대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네.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두 번째 추천곡은요. 그 아내분이랑 또 영원히 당신 편에서 사랑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김범수의 그대여 영원히 들고 왔습니다.
0: 김범수 씨 버전이군요.
1: 아, 사실 제가 이 노래를 김범수 선배님 버전으로 들고 온 이유는요. 원곡은 이제 이문세 선배님의 곡이고 또 유재하님께서 또 곡을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부르의 명곡이죠. 이 노래는
0: 명곡이죠.
1: 정말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인데 김범수 선배님 버전을 가져온 이유는 그냥 그 제가 노래 가수를 꿈꾸게 됐던 그 첫 학원에서 첫 레슨곡이 이 노래였어요. 그리고 김범수 선배님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대와 영원히의 그대가 저에게는 음악이 되어버린 순간을 만들어준 게 이 노래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돌이켜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장시간 가장 열심히 연습했던 곡이거든요.
0: 네.
1: 악보가 정말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필기하고 많이 뭐 연습하고 사실 이 보컬의 어떤 레인지라고 하죠. 네. 음역으로 치면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죠. 아닌데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이 음악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이 소화하기엔 전 참 어려운 곡이라고 생각을
0: 그럼요.
1: 하지만 그냥 이 곡을 통해서 또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게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던 곡이어가지고 네, 들고 왔습니다.
0: 아, 나중에 빨리 우리 노래방 코너로 불러야 되는데 후이들 요거 부르는 거 듣고 싶네요.
1: 네.
0: 후이의 두 번째 추천곡이에요. 김범수가 부른 그대와 영원히.

0: 김범수가 부른 버전의 그대와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어린 날의 후이가 네. 부르는 모습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후로는 어디서 네. 뭐 노래방 같은 데 갈 일이 있을 때는 뭐 몇 번 불러본 적도 있으시겠어요?
1: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데뷔 이후에 노래방을 간다는 것은
0: 어른들이랑
1: 네, 그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실력을 입증한다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0: 아 진짜요?
1: 네네, 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0: 예를 들어?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랑 가도 아,
0: 부모님 앞에서 끊임없이 실력을 입증해.
1: 아, 왜냐면 그 제가 왜 제가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 싫지는 않은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녹음을 동시에 키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저에게는 막연히 그냥
0: 뭐 영원히 오디션이야.
1: 그러니까 막연히 제가 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원히 소장될 음원을 하나 만들어 드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이 저에겐 생깁니다.
0: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부모님들은 진짜.
1: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랑했지만 그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또 쫙쫙 뻗고 시원시원하거든요. 네. 가창력 선보이기엔 참 좋아요. 아,
0: 영상 좀 공유해달라고 부모님한테.
1: 그래서 그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고 네. 저는 꼭 또 끝나고 나면 그 말 들어야 돼요. 아유 또 우리 아들 노래 잘하네 이 말을 또 듣고 싶어요.
0: 안 하면 또 서운하거나
1: 왜냐면 그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또 굉장히 또 나름 음악관이 되게 투철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 막연한 칭찬은 안 하십니다.
0: 그럼 약간 혹시 평가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까? 지금은 야 목소리의 톤이지 이 곡과 장르가 좀 어우러지지 않은 것 같았어.
1: 많죠. 진짜 많고요.
0: 그 어게인 버튼 누르지 않고 막 이러시는 건가요?
1: 네. 그리고 선곡조차도 이렇게 건드실 때도 있고 이런

0: 올해는 선곡하지 말아라.
1: 전주 나오는데 갑자기 자 그만. 이건 아니다 부이야.
0: 아,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선 감상 후 평가인데.
1: 와 후 평가. 그럼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서 계시나요 그러시는?
0: 그렇진 않고 야. 이제 보통은 텍스트로.
1: 텍스트로.
0: 네. 텍스트로.
1: 아, 나중에 그럼 평가가 오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어머니 뭐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혜태가 근데 이런 고음 노래는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은 것 같아 말씀해주시거나 아니면 아버지께서 음악이 좀 이렇다. 너 음악은 좀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좀 써는 것 같아. 심지어 가사 토픽 같은 것도 저한테 좀 주시고.
1: 영원히 평가받고 있어.
0: 예, 네, 사실은 그 어떤 저의 어떤 서바이벌의 그런 생각의 출발점은 저희 가족이에요. 네.
1: 영원히.
0: 네네.
1: 아 진짜 누구보다 우리 후이 회태기를 사랑하시지만 네. 누구보다도 엄격하신 프로로서.
0: 아 그렇습니다.
1: 아 그런 풍토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1: 아 진짜 너무 웃었고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4: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 얘기에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고 후이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마지막에 너무 웃으면서 나왔는데
2: 네네.
1: 저희가 지금 이게 웃을 때가 아닙니다.
2: 네.
1: 7055님은 지금 굉장히 아직 죄송하시거든요.
2: 그러니까요.
1: 아내분에게 이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추천곡 뭘까요?
2: 네, 제가 가져온 세 번째 추천곡은요. 리센느의 Love Attack입니다. 사실 요즘에 장안의 화제예요.
1: 너무 네. 뜨거운 화제고
2: 맞아요.
1: 큰 사랑 받고 있죠.
2: 네, 정말 큰 사랑 받고 있고 사실 이 노래는 예전부터 약간 숨든명이라는 수식어로 따라 붙는 되게 나름 음악을 좋아한다는 분들 안에서는 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1: 그렇군요.
2: 네, 결국에는 음악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또 올라와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있었고요. 제가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이 리센느 라는 팀이 잘 되기까지에 참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서사의 힘이라는 것이
1: 아 그게 진짜
2: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누군가의 성장에는 그냥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1: 맞아.
2: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7055님께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에는
1: 서사죠
2: 예, 서사고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돈독해질 사랑을 위해서 과정이지 않나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그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에는 안 싸우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2: 그럼요.
1: 그건 무균실에 있겠다라는 얘기지. 잘 싸우고 화해하는 것만과 평소에 평온할 때보다 더 행복해요. 그때 도파민이 그 서로를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2: 네.
1: 제대로 된 사과를 주고받으며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서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의 도파민은 처음에 이게 뭐 막 잘 지낼 때랑 비교가 안 되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네.
2: 근데 혹시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1: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2: 근데 이제 종종 요즘도 혹시 뭐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1: 저는 너무 좀 안 싸우는 편이긴 한데
2: 네네.
1: 초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네. 서로 좀 많이 예민해요. 많이 예민한 편이라
2: 네.
1: 이거 약간 지금 텐션이 긴장감이 생기는데 싶을 때
2: 네.
1: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그거를 빨리 바람을 빼요. 근데 한 제가 20년 살아보고 느끼는 건
2: 네.
1: 저의 훌륭함 30에
2: 네.
1: 남편의 훌륭함 70으로 이렇게 나를 많이 봐주고면서 살았구나.
2: 네, 네.
1: 그걸 느껴져서 지금 효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또 물론 네. 근데 초기에는 어떤 그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들이 있었죠. 막 우악 하고 싸우진 않았지만
2: 네네.
1: 남편이 조금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2: 근데 네.
1: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은
2: 네.
1: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2: 그렇죠.
1: 네. 후이씨 누구랑 크게 다퉜다 화해해봤어요?
2: 많죠. 심지어 저는 뭐 최근에도 뭐 다투고 해요.
1: 누구랑 싸웠어요?
2: 아니 결국엔 멤버들이죠. 다 멤버들.
1: 누가 제일 요새 미워요? 한 명만 얘기해주고 노래 들어요.
2: 미울 것 같아.
1: 그래 지금 이 순간 얘는 조금 요즘 좀 꼴보기 싫다.
2: 저는 진짜 미운 건 진짜 없고.
1: 그럼 누가 제일 예뻐요?
2: 그러니까 저는 이거요. 우리 멤버들에게 근데 저번에도 뭐 저는 종종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요.
1: 그러니까
2: 멤버들은 저에게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가 좀 싫고 뭐가 불만이면 그냥 혼자서 삼키지 말고 말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아니까. 근데 저는 보통 말을 잘 안 해요. 문제가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30대의 후이가 사실 한 명 빼고는 다 동생들이잖아요. 근데 동생들에게 이 불만 사항을 말하는 게 저는 조금 그게 좀 불편해요 사실 이제.
1: 이제는
2: 예 네. 그렇더라고.
1: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야겠네.
2: 아니 그렇지 않은데
1: 아
2: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냥
1: 행복하구나.
2: 요즘에는 제일 답답한 친구가 저긴 하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긴 해요.
1: 나는 내가 제일 밉다.
2: 네.
1: 이렇게 가름하면서
2: 네.
1: 리센의 러버텍 듣고 올게요.

0: 아니 제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거 들으신 많은 부엉이 분들은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1: 조금 전에 그 얘기 할 때 솔직히 약간 화나 보였거든요.
0: 아, 저요?
1: 예. 네.
0: 아, 그러니까 분노는 있죠 마음속에.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분노라고 예. 여기지 않으면 분노가 아니거든요.
1: 그거는 맞습니다만은.
0: 네네. 네,
1: 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공연 앞두고 계시니까
0: 네,
1: 일단락하도록 하죠.
0: 네네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오늘 네,
1: 큰일 납니다. 일단 공연 끝나고.
0: 네.
1: 네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죠.
0: 네 번째 추천곡은요 영화 원카의 OST죠. Pure Imagination입니다. Come with me and you'll be. 제가 이 노래를 진짜 막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들고 왔어요.
1: 나도 너무 좋아해요.
0: 그 노래 그 이유는 그냥 주말에 감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 뭔가 이 서먹서먹한 마음마저도 그냥 자연스레 조금 녹여질 수 있는 그런 따스하고 달콤한 분위기의 음악인 것 같아서 들고 왔고요. 그냥 너와 함께라면 어떤 상상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1: 아 진짜 또 이게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
0: 네.
1: OST니까 초콜릿처럼 달달한 분위기로다가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원카 OST Pure Imagination.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Reach out, touch what was once.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으로 영화 원카 OST 중에서 Pure Imagination 들으셨고요. 네. 자,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의 보너스이자 가장 의미 있는 활용 정점이죠.
1: 네네.
0: 점정이죠.
1: 네.
0: 오늘의 후이 픽.
1: 네.
0: 후이 그냥 후이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보너스로 드리는 노래.
1: 네.
0: 뭡니까?
1: 오늘의 후이 픽은요. My Chemical Romance의 Welcome to the Black Parade입니다. 일단 그 마이 케미컬 로맨스

0: SNS라는 밴드는 2013년쯤인가요? 아마 한번 해체를 했다가 아. 얼마 전 아니에요. 한 2019년도인가요? 아무튼 뭐 재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뭐 투어 계획이 있으시고 한 되게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밴드인데 네. 이 노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노래가 약간 두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되게 조금은 다크한 단선율의 피아노 위에 노래를 부르다가 지금 들리는 이렇게 그 좀 팝, 그 락스러운
1: 막 펑크 같아.
0: 네, 펑크 락으로 좀 넘어와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장르가 우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뭐 국가도 사실 비슷하고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 분들이고 그러니까 이 퀸이라는 밴드에 참 영향을 많이 받은 곡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나 또한 이런 어떤 대서사시의 음악 왜냐면 맨 처음에 단선율의 피아노가 나오다가 거기만 들으면 약간 좀 다크한데 싶다가 이제 중간에 마칭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마법처럼 갑자기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락 장르로 가면서 엄청 와이드하게 벌어지면서 이 어떤 마음속에 그래 나 한번 이 어둠 다 물리쳐보겠어 라는 용기가 생기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흐름 자체가 너무 멋진 곡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7055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보너스 트랙 후이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우리 후이씨의 맞춤성어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웰컴 투 더 블랙 퍼레이드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1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355님께서 요즘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가 쉽게 지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대장부황도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좀 약간 어릴 때는 아무리 챙겨줘도 먹기 싫었던 영양제가 어느 순간 제가 꼬박꼬박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라고 하니까 부엉이들도 오늘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 V의 Sweet Night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안녕하세요. 배우 최다니엘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향이 있고 바닥까지 꺾였다가 다시 치솟은 두 번째 우상향이 있다고 가정하면 겉보기엔 똑같은 높이일지 몰라도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기에 이전처럼 추락하는 과오를 겪지 않을 수 있죠. 바닥을 딛고 다시 그려낸 두 번째 상승 곡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할 거라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에드블루.

0: 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한 고향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가수 에반이 뽑은 인생 최고의 업적 페이커와 1대1 대전에서 이긴 것 2. 에반의 힐링푸드 중국 당면과 푸주를 추가한 마라로제 떡볶이 3. 연기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스포왕

0: 주는 백화스 토익은 해커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현배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에반의 오버플로우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또 엄청난 분이 나와주셨기 때문에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을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포한 고현배 243번째 233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아, 그곳이 지옥일지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락스타이자 올라운더입니다. 보컬부터 퍼포먼스까지 심지어 프로듀싱까지 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수 에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데뷔 2주차 네, 신인 가수 에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직접 카메라에 네. 한번 인사해주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고영배 스포왕 정치자 여러분들, 에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초대
0: 2주차 신인 가수라고 네. 소개를 하셨는데 네. 솔로 앨범을 내고 바쁘게 보내신 다음 이번 주 지금 저희가 사실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이번 주까지 하면 활동이 끝난다고 들었어요.
1: 이번 주 그렇죠. 이번 주까지가 3주차인데 저희가 네. 3주차까지만 활동하고 지납니다. 네.
0: 조금 남았지만 아직 이제 네. 무대가 남고 활동이 조금 남았지만
1: 조금 남았죠.
0: 네. 엄청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번 활동?
1: 사실 저는 이 제 몸이 바빠야 그만큼 저의 행복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의라 그만큼 에버들 저의 팬분들 이름이 에버거든요. 네. 팬분들도 너무 신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최고였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바쁘긴 바빴지만
1: 그리고
0: 좀 뭐 잠도 좀 줄이고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1: 네.
0: 그래야 더 의미가 있고 팬분들도 재밌을 거니까
1: 맞아요.
0: 좋았다.
1: 정확하십니다.
0: 진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기대도 많이 하셨을 텐데
1: 네.
0: 좀 만족도?
1: 네.
0: 만족도 어때요?
1: 만족도? 만족도라고 하면은 되게 많잖아요.
0: 네.
1: 그 중에 어떤 만족도를?
0: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발표했던 음악도 그럴 수 있고 활동에서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번에 이번에 다 좋았는데 이게 너무 아쉬워서 이걸 꼭 고쳐서 빨리 다음 활동을 하고 싶다. 아니면 다음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 이번에 굉장히 만족도 높았다.
1: 제가
0: 어떤 쪽이에요?
1: 제가 이번에 살짝 대본을 좀 보니까
0: 네.
1: 살짝 이 솔직한
0: 그렇죠.
1: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0: 네.
1: 솔직한 평을 하자면 사실 저한테는 많이 아쉽죠.
0: 아 진짜?
1: 네, 개인적으로는
0: 네.
1: 정말 뭐 어쨌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노력한 앨범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했지만 분명히 제 눈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많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살렸다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게 끝날 때쯤 봤을 때 다음번에는 요거 더 잘해야겠다는 부분도 분명 에반 씨도 좀 있군요.
1: 맞아요. 네, 정확하십니다.
0: 좋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1: 네.
0: 이렇게 활동을 잘 해나가고 있는 에반 씨의

0: 솔로 앨범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Ride or Die 어떤 앨범인지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일단 Ride or Die는 말 그대로 Ride or Die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 라는 의미를 가진 곡이고 그 곡을 주제로 디지털 싱글을 내게 됐고요. 계속해서 좀 그런 메시지를 좀 담을 예정입니다.
0: 이제 직역하면 라이드 타든지 네. 아니면 죽든지. 이게 약간
1: 맞아요. 이 직역이를 하면 네. 그렇게 돼요.
0: 저희 세대는 너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드라마에 나랑까지 밥 먹을래 뭐 죽을래 뭐 모르시죠 이거.
1: 저번에 한번 그 시켜주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0: 라이드 할래 죽을래 이러면서
1: 제가 되게 잘못된 억양으로 그거를 구사를 했나봐요. 그래서 아 에반 씨는 모르시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했던 게 있어가지고
0: 근데 어쨌건 네. 의미는 네네. 같이 가고 싶은 사람
1: 끝까지
0: 함께 한다.
1: 네. 미국권에서는 그런 표현이에요.
0: 아,
1: 실제로
0: 그렇군요.
1: 이제 보닝 클라이드라는 그런 영화에서 쓰였던 이제 대사기도 하고 네. 사실 Ride or Die라는 말은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해요. 네.
0: 갈래 말래. 나랑 네. 같이 가자.
1: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너는 평생 함께 하는 사람이야.
0: 아, 그렇게 써요?
1: 네. 넌 나의
0: 아, 그렇구나.
1: 네, 영원한 사람이야.
0: 그냥 딱 들리는 느낌이랑 좀 다르네요.
1: 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 첫 솔로 앨범을 네.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분명히 욕심도 많이 났을 것 같고 어땠어요?
1: 저는 사실 이게 첫 솔로를 시작한다. 에반으로 첫 출발을 한다. 이게 사실 저한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0: 아, 그렇지 부담돼.
1: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출발을 끊는 게 사실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좀 어려웠던 마음이 좀 컸고,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작업량으로 좀 채웠던 것 같아요. 네,
0: 마음이 부담되고 걱정될수록 네. 더 작업해.
1: 네,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0: 좀 평소에도 네. 좀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쉬거나 이게 좀 취향이 안 맞아요. 뭘 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편?
1: 맞아요.
0: 그냥 평소 성격도?
1: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처음에 보시자마자 저를
0: 아니 지금 몇 마디만 들어봐도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보네. 부지런한 스타일인가 보네.
1: 부지런한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사실 좀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0: 그러면 만약에 일 없이 스케줄 없이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
1: 네.
0: 가만히 안 있고 뭐 치우고 뭐 네.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1: 쓰레기 버리고 치우고 레고하고 TV 보고 게임하고 친구랑 전화하고 뭐 누워서 쇼츠 보기도 하고 뭐
0: 나 진짜 가만히도 한 3시간 있을 수 있는데.
1: 아 진짜요?
0: 네.
1: 어떤 성향이세요?
0: 저는 뭐 안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
1: 아.
0: 치우기 싫어서 어지르지도 않는 스타일.
1: 아 집이 되게 깔끔하겠네요 그러면.
0: 그래도 진짜 오랫동안 조금씩 어지럽혀서 결국 더러워지긴 하는데
1: 집이랑
0: 저도
1: 거죠.
0: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안 그렇구나.
1: 맞아요.
0: 어지럽다가 또 치웠다가 전화도 막 해야 되고 네.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1: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집이 사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죠.
0: 집에서도 뭘 할 게 많으니까.
1: 할 게 많으니까.
0: 그래서 뭔가 걱정도 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작업을 많이 하셨던 앨범이군요.
1: 맞습니다.
0: 이번 앨범이 아까 이제 앨범 제목이 Ride or Die인데 타이틀곡 제목도 Ride or Die 그리고 Overflow 아까 우리 첫 곡으로 들은 곡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 직접 작사 작곡 그리고 프로듀싱까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1: 네.
0: 이게 프로듀싱을 한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도 들어가지만 이게 내가 결정을 한다는 이걸로 할래 저걸로 할래 요거 이 노래 넣을래 뺄래 넣을래 이런 결정들이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어떤 걸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1: 특히나 저의 조바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이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고르는 게 사실 힘들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사실 이 곡들이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결국에 뭔가가 느껴지는 것들이 되어야만 한다.
0: 뭔가 느껴져야 된다.
1: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Ride or Die와 Overflow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싱글이 두 곡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결정이 난 상태에서 곡을 고른 거였거든요.
0: 두 곡을 골라야 된다.
1: 네. 두 곡을 골라야 된다. 에. 그래서 이 어떤 합도 사실
0: 두 곡끼리의 합.

0: 네, 데뷔가 되는 그런 어떤 합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일단은 제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두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1: 뭔가 왜 첫 단추 잘 껴야 된다.
0: 잘 껴야 되죠.
1: 뭐 그리고 뭐 나의 처음 솔로로서의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될까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게 할 게 너무 많았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다시 시간을 돌려도 네. 그 수많은 데모들 중에 Ride or Die 다시 고른다?
0: 너, 아,
1: 여기서 망설인다고?
0: 그니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이미지 트레이닝.
1: 어.
0: 저는 고를 것 같아요.
1: 어, Ride or Die.
0: Ride or Die. 네, 락이 굉장히 락 장르고
1: 네, 네.
0: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이지만 저는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네. 스스로 되뇌었기 때문에 꼭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1: 저도 노래를 들어봤을 때 일단 너무 좋아서 놀랐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락 사운드여서 오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걸 선택한 락 장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원래는 정말 R&B에 못 살고 못 죽는 그런 정말
1: 그러게요. 기존에 다른 영상들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던데
0: 아 봐주셨군요. 근데 이제 이 락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에브릴 라빈 그리고
1: 뭐
0: 라디오헤드와 뭐
1: 클래식으로 왔군요.
0: 네,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락 장르들을 보면서 되게 제 기준에선 되게 올가닉하고 그냥 오리지널의 그 소리들의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요즘에 가공된 그런 많은 음악들이 있잖아요. 에. 정말 완벽하고 정말 깔끔한 그런 음악들의 그런 게 많이 적응돼 있는 그런 세대여서 사실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1: 느낌이 왔구나.
0: 느낌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Ride or Die를
1: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느낌이 오게 만들고 싶으니까
0: 그래서 좀 뭔가 그냥 사실 마음 가는 대로 쓴 곡이기는 해요. 근데 그 곡이 분명히 사람들한테도 다르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1: 제가 재밌었던 거는 노래를 듣고 오 완전 락이네 이러고서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역시 어떤 무대에서는 진짜 락 퍼포먼스처럼 밴드 분들과 함께 네. 했던 무대도 있는가 하면 네. 또 음악 방송에서는 완전히 또 댄스 퍼포먼스랑 같이
0: 네, 네, 네, 네.
1: 또 이렇게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그 퍼포먼스도 어떻게 만드셨는지도 궁금해요.
0: 퍼포먼스도 제가 이제 퍼포먼스 팀과 직접 이제 안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주를 이제 해주세요.
1: 요즘엔 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0: 네. 많은 안무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가장 이 서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안무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뭔가 많이 맞춰갔죠.
1: 이게 뭔가 음악이 이렇게 강력한 락 사운드로 돼 있으면 춤을 안 춰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그냥 밴드 분들하고 음악 방송도 할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또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사실 락인데 이게 밴드가 너가 그걸 좋아했다 했으면서 왜 퍼포먼스를 넣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저의 그 기본적인 정체성은 사실 저는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도 정말 저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그 퍼포먼스가 결합이 됐을 때 와 이게 이래서 그 이런 음악을 했구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퍼포먼스를 넣자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1: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완성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락 음악인데 댄스를 왜 하지? 뭐 락 음악이니까 밴드 연주가 해야지. 그거는 그 오히려 그 뒤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물이 멋지면 다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설득되더라고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는 포인트로 느껴지기도 했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Ride or Die 또 그렇고 오프로도 그렇고 작업할 때 직접 아무래도 프로듀싱을 하시니까
0: 네.
1: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막 디테일까지 막 완전 다 내 성에 차게 끝끝내 만져야지 직성이 풀린 스타일이 아니면 조금 더 와이드하게 조금 더 재밌게 작업하고 슉슉슉 가는 스타일?
0: 저는 세션하거나 어떤 멜로디 라인을 이제 짜거나 곡을 만들 때는 사실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사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1: 재밌게 가는 스타일.
0: 네, 느껴지는 대로 추가 추가 추가 추가 빼고 빼고 빼고 빼고 이런 느낌인데 이제 가사에서는 조금 커요.
1: 가사를 좀 신경 많이 쓰는군요.
0: 네. 오. 가사가 굉장히 일단 좀 어렵고
1: 오래 걸려요?
0: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엄청 오래 걸리고 좀 신경 많이 씁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뭔가 갈 이런 다음 음반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프로듀싱을 할 생각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장르적인 것도 더 다양하게 가실 생각이에요.
0: 장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알터너티브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너무 다 좋아서 마치 이제 뭐 한식당도 좋고 뭐 일식집도 좋고 이런 것처럼 다 그냥 음악이면 좋아서 그냥 제가 꽂히는 대로 그냥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그걸 계속해서 좀 세상에 공개를 좀 할 생각이에요.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Ride or Die를 한번 듣고 올게요.

0: 에반의 Ride or Die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정말로 멋있고 너무 좋아요. 이 에반 씨 하면 또 보컬을 사랑하는 팬분들이 참 많은데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이 보컬 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1: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제 Ride or Die 작업을 할 때는 되게 좀 조금은 뇌를 빼고 좀 불러보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좀 날 것으로 가자.
1: 네, 예를 들면은 뭐 Say son 뭐 이런 거면은 Say son grab my answer 약간 이렇게 좀 그
0: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재밌기도 한데.
1: 네, 그죠.
0: 근데 뭔 느낌인지 알겠어.
1: 근데 약간 좀 그 가라지 밴드 되게 좀 그 영국의 어떤 그런 밴드들을 조금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챈트를 그냥 쫙쫙쫙쫙 한 번씩 약간 딱딱딱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너무 정제된 그런 느낌 말고 좀 막 부른 것 같은 느낌.
1: 맞아요. 정확합니다.
0: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하셨군요. 이번에 좀 이렇게 녹음할 때 작업할 때 보컬적으로 좀 약간 요거는 퀄리티다 아니면 아니 요거는 느낌이다 라고 따지면 느낌으로 많이 가셨다는 소리네요.
1: 느낌이 강한 곡이죠. 사실 이 오토튠에 대해서도 사실 뭐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저희 팬분들이나 뭐 대중분들께서. 근데 사실 오토튠은 어떻게 보면은 감미료예요. 제가 생각한 Ride or Die라는 곡에서의 오토튠은 정말 절대 뺄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게 요즘의 음악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일종의 그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토튠을 세게 박았죠. 그래서
0: 그럼요. 그거를 다른 악기를 사용하듯이 그런 사운딩으로 썼다는 말씀이시죠?
1: 정확하십니다.
0: 네. 좋아요. 평소에 아까도 뭔가 마음이 초조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작업 양으로 그걸 대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에 40곡을 쓴다고요?
1: 저번 달에 저번 달이 아니죠. 그맘때쯤에
0: 매달 40곡을 쭉쭉쭉 뽑는 건 아니지만
1: 저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0: 그럼 1년에 한 500곡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 제일 많이 썼을 때 그랬다.
1: 그렇습니다. 세션을 그 정도로 했었어.
0: 이게 탑라인까지 다 나온 완성곡 기준이 아니면 그냥 비트나
1: 완성곡 기준으로는 25곡 정도 되고
0: 그게 이번 싱글에 들어갈 곡들 고르기 전 취합한 데모들이에요?
1: 맞습니다. 취합한 데모들도 있고 사실 다음 앨범도 있잖아요.
0: 거기 쓸 수도 있는 것들까지.
1: 사실 저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은 이제 작업을 그만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지.
1: 그때 정말 미리 했죠.
0: 쫙 했군요.
1: 정말 사실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했습니다.
0: 그러면 총 40곡 그 다음에 탑라인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성이 어느 정도 짜여진 20곡 중에 지금 뭐 우리 스포항이니까 이 중에 몇 곡 정도 살아남을 것 같다.
1: 스포항이었구나 여기.
0: 이 중에 몇 곡 정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1: 그래도 뭐 이거
0: 지금 일단 두 개 나온 거잖아요. 40개 중에 두 개 나온 거야.
1: 40개 중에 두 개 나왔고
0: 물론 앞으로 또 작업을 하시겠지만 이때 작업된 20에서 40곡 중에 몇 곡 정도는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1: 그래도 뭐 10곡 정도 되지 않을까.
0: 진짜로?
1: 모르겠습니다 저는.
0: 엄청 많이 살아남았네.
1: 모르겠어요. 10곡
0: 타율이 높았네요. 그래도
1: 5곡에서 10곡이라고 해두죠.
0: 그러면 에반 씨가 뭐 이 노래를 무조건 낼 거다를 떠나서 지금 에반 씨 마음 속에 만족도 있게 지금 남아 있는 곡이 한 10곡 된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정말 근데 사실
0: 엄청 높은 타율이네.
1: 너무 들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제가 들어도 찐 반응이었나요?
0: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약간 이런
1: 아직도
0: 느낌?
1: 드라이브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 귀가 만족하는 거는 이거 무조건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 않을까. 우리 에버분들 그리고 고영배스포와 청취자랑 분들도
0: 이게 뭔가 내가 작업한 거 원래도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1: 저는 네,
0: 그 잘 듣는구나.
1: 작업을 끝내면 네. 아 빨리 바운스 따줘 이러고 집에 가면서 들어요.
0: 계속 듣는 스타일.
1: 야 근데, 좀만 기다려. 야 이거 좀 걸려. 오늘 밤에 정리해서
0: 좀 만져야 돼.
1: 보내줄게. 네. 아 아니야. 빨리.
0: 그대로 줘.
1: 그대로 줘도 돼. 어. 나 뭘 안 할게. 피드백 안 줄게. 어.
0: 그러고서 바로 들어야지.
1: 가면서 듣는.
0: 네. 근데 아시죠? 절대 안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절대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0: 있어요.
1: 왜요?
0: 다 하고 나면 나는 오히려 들으면 계속 아쉬움만 생겨서. 안 듣고 심지어 어쨌거나 마스터 할 때까지는 계속 작업하느라 들어야 되지만 발매되고 나서는 안 듣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난 이제 지겹다고. 너무 많이 들었다고.
1: 그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0: 아, 그리고 좀 부끄럽다고.
1: 부끄럽다고?
0: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1: 아~
0: 근데 에바는 완성되자마자
1: 네 되자마자
0: 바로 내 최애 곡이 되는구나.
1: 네. 어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뭐 가끔가다 한 곡 뭐 마음에 안 드는 곡 있으면은
0: 어 듣다가 오 요건 좀 이러면서
1: 다시 해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곡도 있고.
0: 근데 그러기 위해서 아, 또 듣는 것도 있으니까.
1: 맞아요. 네, 네, 사실 만족하기 위해서만 듣는 건 아니고
0: 이 스튜디오에서 네. 듣는 거랑 내 장소 뭐 밖에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듣는 거랑 느낌이 다 달라가지고 네. 그때 결정나는 경우가 좀 많긴 해.
1: 네.
0: 그래서 저도 작업된 거 모니터할 때는 그냥 제가 평소에 음악 듣는

0: 작업실 좋은 스피커를 안 듣고 그때 별로면 영 별로더라고. 그때 그쵸. 좋아야 또 좋지.
1: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뭐 네. 이어폰이나 뭐 이런 거 끼니까.
0: 맞아요.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직접 만든 것도 직접 즐겨 듣는 에바이 씨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광고 듣고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은 지금 진실되고 솔직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4: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가수 에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좀 솔직한 토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3: 맞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4: 아, 그래요?
3: 네.
4: 아, 좋습니다. 에반 씨와 함께 지난 인터뷰를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인터뷰 기사입니다. 에반, 돈 벌어서 컴퓨터부터 샀다! 오! 아, 이게 사실 흔한 일이긴 한데 정작 이걸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하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네. 컴퓨터로 얼마나 좋은 걸 샀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컴퓨터를 바로 샀어요.
3: 사실 제 나이에 비하면은 굉장히 비싼 거 샀죠.
4: 네. 비싼 컴퓨터를 산다는 거, 이거 보통 게임인데.
3: 어찌 보면은 네. 게이밍 컴퓨터가 맞고요.
4: 게임을 좋아해요?
3: 게임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좀 T적인 발언을 하자면은 사실 컴퓨터 사기 전에 책상부터 샀죠.
4: 네. 컴퓨터 놔야 되니까.
3: 네, 컴퓨터 놔야 되니까.
4: 근데 컴퓨터 사실
3: 바닥에서 할 순 없잖아요.
4: 임팩트가 컴퓨터 쪽에 있으니
3: 컴퓨터 쪽에
4: 말을 그렇게 했을 뿐.
3: 네, 네. 네. 그래서 침대부터 사야죠.
4: 침대 사고.
3: 네, 그렇지만 네.
4: 컴퓨터 투자를 좀 했구나.
3: 취미를 위해서 네. 사실 컴퓨터에 엄청 진심이에요. 약간 뭐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되게 막 멋있는 컴퓨터들 많아요. 건담처럼 그처럼 생긴
4: 로봇 모형으로 된
3: 로봇처럼 생긴 그런 컴퓨터 본체도 있고 예, 저는 이제 신발 같이 생긴
4: 신발 그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3: 네, 본체 컴퓨터가 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품도 다 이제 최신 부품이고.
4: 그 정도면 네. 요즘에 메모리니 그래픽 카드니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돈 꽤 들었을 텐데, 그죠?
3: 그래서 이제 견적을 보니까 이게 본체 값 때문에 이게 케이스 값 때문에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4: 그래서
3: 사양을 낮췄습니다.
4: 케이스도 원체 네. 비싸서
3: 네.
4: 사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3: 네 사양 감당이 안 돼서 너무 비싸다 진짜. 그래서 사양을 많이 낮췄어요.
4: 조금 그러면 어떤 게임 때문에 그 좀 필터링 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3: 저는 이게 한 글자라서 리그를 좋아합니다.
4: 네, 리그를
3: 그들만의 리그를 좋아하는 네.
4: 좋아하더군요.
3: 실제로 그 페이커님도 네. 한번 뵀었고
4: 진짜?
3: 네
4: 콘텐츠로 아니면
3: 컨텐츠였었던
4: 그
3: 1대1도 한번 했었습니다.
4: 진짜?
3: 네.
4: 그게 중요해요. 네. 정말 자웅을 겨룰만 해서 1대1을 한 건지 그냥 정말 완전히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려 1대1을 한 건지.
3: 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페이커님께 정말 사과를 드리면서 운이 정말 좋았지만 제가 1대1을
4: 이겼어?
3: 이겼습니다.
4: 진짜로?
3: 네.
4: 물론
3: 정말 죄송합니다.
4: 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네. 엄청 잘하시나 보네.
3: 그래서 페이커 선배님이 페이커 선배님 맞죠? 선배님이죠. 정말
4: 게임계는 대선배님이지.
3: 잘하신다고
4: 이렇게 인정받았어?
3: 네, 잘.
4: 엄청 잘하나 보네. 네. 진짜로?
3: 네, 그때 캐릭터 혹시 하세요?
4: 저는 잘 몰라요.
3: 잘 모르시구나. 아무튼 네, 그래서 그게
4: 대박이네.

0: 네. 제가 사실 이런 말 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한 고용배니까 사실 뭐 어떤 상을 탔고 어떤 뭐 업적을 이뤘던 것보다 이제 페이크 선생님 한번 그 이겼던 게 정말 저한테는
1: 업적이구나.
0: 제가 가장 큰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1: 대박이다.
0: 아, 너무
1: 그러면 그 게임에는 왜 그 저기가 있잖아요.
0: 네.
1: 뭐 계급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아, 등급 제일
0: 티어
1: 위에요?
0: 티어라고 하죠. 네. 네. 티어는 제가 사실 뭐 가장 높은 티어는 에메랄드라고 해서 플래티넘은 혹시 아시나요? 골드, 플래티넘, 에메랄드 까지는 갔었습니다.
1: 와, 아, 끝까지 네. 가셨구나.
0: 네.
1: 아, 비싼 이제, 컴퓨터 살만하네.
0: 게임을 근데 요즘은 많이 못하고
1: 더 비싼 거 사야겠네. 이야.
0: 근데 너무 운이 좋아서 일단 너무 사과드리고요. 페이커 선생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1: 근데 진짜 그거 평생 못 잊을 추억이다.
0: 잊지 못할 추억이죠. 네, 저한테
1: 좀 승부욕이 있는 편인가 보다. 그때도 게임을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승부욕이 있더라고.
0: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되게 승부욕이 강하시다고. 그때 되게 쬐끈한 미니게임 됐었는데 제가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기고 싶었습니다. 아,
1: 오, 좋아요. 대단한 얘기가 막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에반, 무대에서 자주 떠는 편. 사람들 시선에 익숙한 사람이 부러워. 오, 좀 떨어요?
0: 떨림을 잘 감추죠.
1: 네. 떨리는데 티는 안 내는 스타일?
0: 네, 티를 좀 많이 안 내려고. 근데 사실 티를 안 내려고 한다기보다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연습했던 거, 내가 준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집중해보자, 약간 계속 되뇌이고 하는 것 같고.
1: 뭐가 어떤 게 제일 떨려? 예를 들면 뭐 음방 무대도 있고 관객이 아예 없는 녹화 현장의 무대도 있고 아주 가까운 버스킹 같은 환경도 있고 관객분들이 많이 있는 콘서트 같은 환경도 있을 때 네. 언제가 제일 떨려요?
0: 저는 모든 상황에서 떨림을 느끼는데 근데 그거를 좋은 이제 에너지로 생각을 하면은 또 좋은 에너지로 표출이 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이유가 그냥 잘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떨리는 이유가.
1: 맞아.
0: 네, 그리고
1: 욕심이 있을 때 떨리는 거야.
0: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고 좀 신기했던 게 사람이 많을수록 안 떨리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건 또 좀 신기했어요.
1: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네. 저도 정말 소규모 공연 팬분들 되게 적은 숫자로 가까이 계실 때 진짜 네. 떨리고 오히려 너무너무 큰 페스티벌 이런 데서는 좀 덜 떨리는 느낌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0: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아티스트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심장 박동의 그 조금의 그 영향은 다 있죠. 무조건 당연하지, 있을 거라 당연하지. 생각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이 차이인데 저는
1: 그럼에도 네. 연습한 만큼 해내느냐의 차이도 있을 거고.
0: 그렇죠. 그리고 연습 양에 따라서 또 그거를 받아들인 것도 다르고. 근데 연습을 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막 긴장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1: 그냥
0: 같아요.
1: 그냥 떨림. 그 긴장이 따로 있군요.
0: 네.
1: 아, 좋습니다. 이쯤에서 에반 씨의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스틴 비버 노래를 골라주셨거든요. 네. All I Can Take. 이 노래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전 저스틴 비버의 선배님의 곡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저스틴 비버 선배님의 음색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0: 저스틴 비버의 All I Can Take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여기 진지 드신 얘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코너인데 에반 씨가 아 라면을 좋아하세요?
1: 잠깐만요. 근데 진지한 얘기 맞나요?
0: 아 진지 드신 얘기 먼저.
1: 아 진지 아
0: 진지 드신 얘기 하고 진지한 얘기 하는 거.
1: 아 진지
0: 두 개를 하는 겁니다.
1: 오케이 오케이. 네. 라면 좋아합니다.
0: 먼저 진지 잡순 얘기. 진지 라면 좋아하세요?
1: 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0: 이게 이 정도면 보통 이제 라친자 막 이런 소리 들으려면 꽤나 많이 왜냐 웬만한 사람은 라면 다 좋아하니까 그 정도예요. 좀 남들과 다를 정도.
1: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2년째 라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라면을 정말 좋아해요.
0: 좀 여기서부터 필터링 좀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라면을 아... 막론하고 다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면 딱 최애가 있어요?
1: 저는 푸라면 좋아하고
0: 아 푸 좋아하고
1: 라쿤 네. 좋아합니다.
0: 아 라쿤 좋아하고
1: 네
0: 좀 근본파구나.
1: 네
0: 여러 가지 막
1: 어동통통
0: 네 막 여러 가지 새로 나온 애들 뭐 남들 잘 모르는 거 막 즐겨 먹는 이런 스타일 아니군요.
1: 네 근본 사실 근본이 최고예요. 네 그리고 그 근본에서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0: 자 그러면은 아 에반 씨의 레시피 중에 계란 구름 라면?
1: 계란 구름 라면.
0: 요거 그건가? 면 빼고 스프에다가 계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1: 면 네 어 면을 이렇게 치워서 살짝 스프
0: 에
1: 계란
0: 아,
1: 넣어서 네 비슷해요.
0: 아 그런 느낌이군요.
1: 네 줄여서 개구라.
0: 개구라.
1: 네
0: 개구라. 그 네. 면 위에다 이제 계란 먼저 이렇게 촥촥촥 다 풀어가지고
1: 네 그리고 라면
0: 국물 위에다가
1: 네네
0: 붓는 거. 아 그럼 면을 다 안 건져내고 치워놓고 하는구나.
1: 네.
0: 어
1: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란이 구름처럼 올라온다 해서 계란 구름 라면이
0: 그게 이제 약간 그 분식집 계란처럼 되죠.
1: 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분식집에서는 살짝 이제 퍼져서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치워서 해보자 했는데 너무 맛있는 계란찜을 먹는 듯한 이제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는데 한번 끌어들이고 싶네요.
0: 궁금한데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활동하고 할 때 모든 식단의 주적이 또 맵고 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자주 못 드시지 않으세요?
1: 저 근데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살이 좀 빨리 빠져요. 네. 활동량과 대사량

0: 당이 어. 이제 좀
1: 올라가다
0: 많다 보니까 아. 살이 좀 빨리 빠져서 오히려 어. 전날 라면을 먹고 나갔을 때 어 에반이 이쁘네
1: 어
0: 잘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1: 아, 살짝 어. 구워줘야 딱 맞구나
0: 네. 옛날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제 네. 그 블랙핑크 지수 선배님도 어. 그런
1: 어, 어, 어 그런 말씀하셨어요.
0: 네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 이게 너무 네. 뭐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이런 날은 네. 오히려 너무 살이 빠져 보여서 그
0: 오히려
1: 그럴 수 있으니까
0: 네, 그, 네 맞아요 맞아요
1: 살짝 부어주면 딱 맞게
0: 딱 맞게 네. 신기하죠.
1: 그래서 자주 끓여 드세요 오히려 활동 때도.
0: 요즘은 사실 라면은 안 먹고 어. 라면은 사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에. 사실 저도 많이 저의 이제 시그니처 푸드기는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진 않는 걸 추천드려요. 어, 어. 네, 네.
1: 그럼 요즘에는 좀 뭘 즐겨 드세요?
0: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하러 어제 떡볶이를 요즘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해놓고 에,
1: 비슷한데?
0: 말하러 어제 떡볶이.
1: 떡볶이 더 붙는데 네,
0: 아, 그,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국 당면에다가 어. 지금 그 뭐, 뭐였죠 그게? 그 약간 두부 같은 건데 살짝 어. 좀 이렇게 어. 이렇게 부채같이 생긴 그, 그게 있는데
1: 아, 아 그 뭐더라? 아... 푸주 푸주
0: 푸주
1: 푸주 아
0: 푸주까지
1: 푸주
0: 넣어서 아, 먹으면은 에. 아 피로가 싹 가지더라고요.
1: 아 마라로제 떡볶이에다가 네. 중당에 중당이랑 중당에 푸주 추가하면 푸주. 피로가 네. 날아가는구나.
0: 네 희승 레시피입니다.
1: 아 이게 피로한데 어떻게?
0: 피로하고 아 너무 지칠 때 그래. 먹어야 돼요.
1: 이거 괜히 먹나? 피로하니까 먹지.
0: 그렇죠. 이제 몸도 이제 허할 때인데 이제 저녁에 오면 허하거든요.
1: 약간 자극적인 맛이랑 밀가루 탄수화물 좋아하시네.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살은 안 찌는 체질이에요?
0: 살이 찌는 체질이기는 해. 아 저 찌는 체질은 아니지만 어. 찌긴 하더라고요.
1: 어.
0: 그렇게 계속 먹다 보면은 조금 아,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데 사실 또 연습하고 막 뭐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 소비가 돼가지고.
0: 네 다시 또 원상태로 돼서 그리고 아. 제가 이제 막 활동량이 많아지면은 밥을 또 안 먹는 습관이 있어요.
1: 아.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또 다시 또 여기에 이제 아. 라인이 생기면서 어. 이제 또
1: 오, 야 라면 먹고 자야겠다 이러면서 딱 딱 맞고 그러면 오, 야 볼 좀 봐 라면 먹어 라면 먹어
0: 어 이거 이 볼은 안 되겠다 이거
1: 좋습니다.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진지 아. 드신 얘기 했고
0: 오, 네네네.
1: 이번에 솔로 데뷔를 하시면서 어, 팬분들이나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었을 거고
0: 네.
1: 또 무엇보다 스스로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나의 가능성이나 또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거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제가 그 데뷔 지금 한 2주 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지금 2주 차 하고 이제 3주 차 이제 음악 방송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우리 팬분들 에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제 같이 교감하는 그리고 그런 더 많은 어 즐거운 추억거리들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요.
1: 아, 스스로 뭔가 뛰어넘고 막 이런 것보다도 팬분들과 네. 조금 더 교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군요.
0: 네, 네 사실은 어. 이제 뭐 연습이나 뭐 노래든 춤이든 뭐 무대든 다 저 스스로 노력하면 될 일이지만 사실 에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 어, 만족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 뭔가 2주 활동을 하면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꼈나 보네요.
0: 어 그걸 책임감이라고
1: 팬분들과 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네. 해내야겠다는 책임감?
0: 그럼 그게 책임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 좋습니다. 이쯤에서 에반 씨의 추천곡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
0: 네.
1: 차이디시 감비노의 Feels Like Summer를 골라주셨네요. 이 노래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곡은 사실 많은 분들이 차이디시 감비노 하면은 This is America 네. 뭐 이런 곡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차이디시 감비노의 또 다른 매력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
1: 또 그 뮤직비디오가 유명하니까
0: 엄청
1: 유명하고 그분 옷 입은 걸 못 봤어요. 보통 벗고 계신 이미지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트랜지션 되면서 하다 This is America 하는 그러니까, 게
1: 그 생각밖에 안 나긴 해. 다른 매력이 많으시군요.
0: 그죠 이제 차이디시 감비노의 어떤 그 연기력과 이런 것들에 감탄하시고 뭐 그런 분 많으시겠지만
1: 음악적인 그리고, 다른 느낌
0: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되게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
1: Feels Like Summer 듣고 올게요.
0: 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스포왕 고영배 절대 놓쳐선 안 돼 7월 개편 스포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2: 스포왕
1: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에반 씨와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왕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뭐든 스포해 주시면 됩니다.
3: 아, 저한테 여쭤보신 건가요?
1: 그렇죠.
3: 아, 네.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절초풍 하실 겁니다.
1: 어? 잠깐, 그러니까 기절초풍할 그게 뭔지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신개념 대답이다. 스포한다면 여러분이 깜짝 놀릴 거다. 그렇겠지. 근데 놀래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들으면 우리가 놀래겠지.
3: 아, 왜냐면 팬분들이 스포를 해달라고 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약간 이게 약간 습관이 있어가지고.
1: 그래도 조금만.
3: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3주차 음악 활동이 있을 거고 그 음악 활동에는 더 멋있어지겠습니다.
1: 이번 주 활동에 뭔가 멋있어진 게 나온다.
3: 네,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이게 방송되거든요. 그 방송 다 보셨을 거야. 그 다음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토요일에 나간단 말이야. 지금 팬분들은 토요일 밤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미래를 말해야 돼.
3: 진짜 제가 감이 없네요.
1: 아니. 그럴 수 있지.
3: 아.
1: 지금 우리는 수요일이다 보니까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일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다 보셨어. 지금 요랬지 하고 맞아 하시고 있을 거예요.
3: 제 미래를 스포한다면 많은 행사, 많은 광고, 그리고 멋진 모습. 그리고 고영배의 스포왕 다시 올 겁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많은 활동 열심히 하다가 스포왕 고영배 다시 한번 나온다는 스포.
3: 맞습니다.
1: 됐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앞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친한 친구 방송반 스페셜 DJ 하신다면서요?
3: 맞습니다.
1: 7월 13, 14, 15일. 스페셜 DJ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 일단 저한테 이런 저에게 스페셜 DJ를 맡게 해주신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좋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길을 살려서.
1: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에반 씨와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에반 씨를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니까 어떠셨어요?
3: 일단은 고영배 선생님 오늘 진짜 처음 뵙는데 너무 웃음기도 많으시고 정말 밝으셔서 저도 약간 이렇게 좋은 에너지 잘 받고 가는 것 같고요.
1: 덕분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3: 그리고 정말 노골적인 그런 스포 이런 거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다음에 좋은 앨범 내용 꼭 또 나와주세요.
3: 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시면은 먼저 보내드리고 전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3: 죄송합니다.

0: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우, 더우니까 음료수 하나 마셔야겠다. 그나저나 오늘따라 이렇게 편의점이 조용하네.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기다리기 심심한데. 그 애들 올 동안 SNS나 좀 보고 있어야겠다. 어? 아니 누구야? 경희구나, 경희. 야, 좀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 왔다. 요즘에 별일 없고? 뭐라고? 중학교 2학년 딸의 SNS를 발견했는데. 아, 경희 누나구나. 나보다 더 선배구나. 육아 선배네. 중학교 2학년 딸의 SNS를 발견했는데 그게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커플 계정이라고. 둘이 손잡고 있는 사진도 봤는데 이거 모른 척 해야 되냐고. 아, 경희 선배. 우선 경희 선배한테는 뭘 줘야 되나. 좀 마음 따뜻해지는 걸 주고 싶은데. 초콜릿 줄게. 초콜릿 먹고. 일단 그러면 모른 척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딸, 이리 와봐. 이거 뭐야, 이거 SNS. 이렇게 한다는 건가? 일단 모른 척 해야지 뭐.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을 때 좀 물어보든지. 근데 중학생이 커플 계정도 하고 이러는 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니까. 그지? 너무 걱정 마. 그래,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해보자. 일단 가. 야, 쏘마, 너 잘 만났다. 승진했다며. 너무 축하해. 아니 뭐야, 왜 동기들 눈치가 보인다고? 아, 네가 먼저 승진해가지고 친구들이 좀 질투한 것 같구나. 아, 요즘 네가 만나자고 하면 다들 피하는 것 같아. 그 정도야? 너는 이리 와봐. 매운 라면 줄게. 매운 라면. 일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좀 먹어. 아니, 기분 탓 아닐까? 아니, 승진한다고 안 맞나? 그치, 오히려 내가 직장을 잘 모르니까 내 동기가 승진해서 이제 갑자기 나를 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명령할 수도 있잖아. 야! 이거 네가 해!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막 너한테 못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설마. 아니면 승진한 거 말고 그 전후로 이런 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닐까? 인간적인 어떤 말실수나. 일단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좀 살펴봐. 너 너무 마음고생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 늦었는데 밤길 조심하고 안녕.

야, 윰님아. 윰님이 그 뭐를 보면서 와. 어, 앞에 봐야지. 뭐? 남자친구의 전여친 SNS를 보고 있다고? 아니 뭐야. 어? 우연히 전여친 SNS를 알게 돼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뻐? 남자친구가 피부 하얀 여자가 좋다고 했는데 여친이 너무 하얘 그 전여친이? 아니 뭐야. 어? 남친이 아직도 전여친 못 입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윰님아, 너 폰 1이네. 이거 뭐 굳이 그걸 보고서 혼자 난리야. 이게 무슨 난리야 혼자서. 야, 폰 1이 좋아? 스스로 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너 커피 줄 테니까 커피 이거 천천히 마시면서. 어? 근데 되게 예쁜가 보다.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어떻길래 그렇지? 궁금하긴 하지만 아닐 거야. 윰님이 왜 굳이 혼자 그래? 나중에 남자친구가 알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지? 신경 쓰지 말고 폰 다시 줄 테니까 그 찾아보지 마. 그래, 들어가.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민수의 미니홈피였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중학교 2학년 딸이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커플 계정을 발견했다. 아, 좀 놀래긴 놀랬을 거야, 그죠? 아하, 이걸 모른 척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보다는 기왕 알게 됐으니까 되게 편하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요? 그 실제로 저희 그 첫째 딸은 6학년입니다만 이런 관련된 것들, 친구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뭐 누가 요즘 귀엽더라, 뭐 이런 얘기 아직은 스스럼 없이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엄마랑은 진짜 편하게 해요. 근데 저한테는 진심이면 말 안 하더라고. 누가 진짜 귀여우면 저한테 말 안 하더라고. 아, 특히 막 남자 문제나 이런 거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하고 약간 숨겨. 그리고 다 엄마한테 말한 다음에 아빠랑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빠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좀 나누더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딸이라면 편하게 좀 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승진했는데 동기들 눈치가 보인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 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실수하신 건 아니죠? 승진했다고 그럴 것 같진 않아. 아, 근데 작가님이 스포왕도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근데 그거를 본인이 보통 모르지 않나? 내가 어떤 요소 때문에 누군가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나요? 그럴 수 있을까? 뭐 저는 그걸 노골적으로 느꼈던 거는 놀이동산 그거 줄 안 서는 패스 있잖아. 그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제 눈빛 진짜 따가워. 그 진짜 그냥 질투 그 자체야. 그리고 나도 내가 그걸 하루 종일 쓸 수 없으니까 저도 그냥 줄 서서 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타자 옆으로 가잖아 그러면 나 진짜 째려봐. 나 진짜 왕질투예요. 그 정도? 뭐가 있을까? 질투가 나는 상대, 타인의 재능. 아, 이런 거는 알게 모르게 참 많죠. 진짜 뭐 저는 뮤지션으로서 음악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질투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죠. 그게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 누구나 다 있죠. 근데 난 그래도 승진했다고 그 자체로 막 모임에 안 부르고 이거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있는데 내가 괜히 눈치 보여서 그런 상황 아닐까 생각 들긴 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일단 승진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남자친구의 전 여친 사진을 보고 불안해하고 계신 분. 남자친구가 이제 가끔씩 나? 이상해요? 나는 뭐 딴 거보다 피부 하얀 거? 이러는데 사진을 봤는데 겁나 하얘 전 여친이. 근데 아유, 사연 주신 분도 아시잖아요. 요즘은 다 보정되는 거. 저도 실제보다 사진 다 하얗게 나와요. 보정일 거야. 전남친, 전여친의 존재. 아, 이게 신경 쓰이긴 하죠. 근데 저는 저도 아내도 너무 일찍 만나서 그 전 연애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의 나이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래봤자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생 때로 가니까 20대 초반에 만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뭐 신경을 썼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막 그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적도 잘 없고. 에,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너무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나 뭐든 질문을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곤란한 걸 물어. 다 피해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포항 편의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닉네임과 고민거리 적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코너죠. 요즘 유행하는 그거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그거 이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더라, 이거 뭐지? 이랬나? 아니 너무 무슨 코너 제목이 요즘 그거야. 너무

끝나잖아요. 요즘 그거 이건 뭐지? SNS 너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 아주 트렌드한 것도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좀 알려드릴 거는요, 바로 연기 챌린지입니다. 나 되게 힘들었거든. 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작가님 알고리즘엔 정말 많이 뜬대요. 요즘 릴스나 쇼츠 보면은 상황극 정해가지고 연기 도전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그 집에 불이 타서 없어진 상황, 그거를 뭐 이렇게 감정별로 연기하기. 아니면 드라마 그 작은 아씨들에 나왔던 너 가난하게 컸어, 이거를 이제 자막 밑에 이제 그 릴스나 이렇게 자막에 보면 분노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너 가난하게 컸어, 동정 딱 거기에 이제 커지면 너 가난하게 컸어, 뭐 궁금 이러면 너 가난하게 컸어, 이렇게 이제 너 잘하는데 괜찮지 않아요? 딱 지금 뭔지 알겠지 않아요? 요거 저도 사실 본 적은 있는 것 같네요. 요게 요즘 또 인기 챌린지라고 합니다. 연기 챌린지. 그러면서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한번 시켜보셨어요. 또 먹어, 또 먹어라는 이 대사를 궁금, 분노, 비꼼, 응원으로 해달라. 응원? 한번 해볼게요. 또 먹어, 궁금, 또 먹어, 분노, 또 먹어, 비꼼, 또 먹어. 오, 제대로다. 그치? 비꼼, 나도 왜 이렇게 잘 비꼬지? 또 먹어, 응원. 오! 이야! 또 먹어! 으아! 이야! 이거! 우와! 이거를! 또 먹어! 야! 또 먹어! 또 먹어! 비꼼이 짱이다. 야, 또 먹어! 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란 살 빼지 마요.

소란 살 빼지 마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1150번님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45번째 생일날 독신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가평에 독채 펜션까지 빌려놨는데 진짜 이날을 위해 뭘 거하게 준비했나 봐요. 아 기대돼. 저 처음 들어봐요. 독신 파티? 아 제가 지금 좀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이 독신 파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주최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가 돼서 내 독신 파티에 모두 와줘 하면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독신으로 살기로 그 말하자면 결혼식의 반대처럼 독신식을 하나 보다. 독신을 선포하면 그래 그러면 나 결혼할 때 너 축의금 줬었잖아. 너 독신으로 하는 기념일이니까 나도 축의금 낼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독신끼리 모여서 노는 게 아니고 내가 독신을 선포하는 자리군요. 아 그렇군. 나 몰랐어. 오 결혼식 같은 거네. 돌잔치처럼 독신잔치. 아 멋진데요? 야, 아니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왜 얘만 파티가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 당연히. 이런 게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아봐가지고 몰랐네. 독신 파티 다녀오시고서 어땠는지 좀 알려주세요. 1150님 친구분 이것도 이제 축의금 같은 거니까 저도 축하드린다고 제 축하도 좀 전해주시고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클라라 씨의 더 카멜송, 솔루션스의 Shine on me.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입니다. 아이들이 또 컴백을 했죠. 성공개곡이 나오고 또 정식 타이틀곡으로 Give Me That Love라는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아, 이 노래가 아주 뭐랄까 심플하면서도 강력하고 또 어른의 섹시미가 느껴지는 아주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였습니다. 또 제가 미연 씨랑 그 피처링 작업을 한번 하고 나니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게 되고 이렇게 활동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멋진 노래로 컴백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재밌게 들어볼까요? 아이들 Give Me That Love.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강희님입니다. 스트레스 풀 게 필요해서 저 드럼 학원 끊었어요. 다음 주 첫 수업인데 지금 마음만큼은 천재 드러머예요. 헤드뱅잉하고 손으로 스틱 돌리면서 연주하는 중 크크크. 학원 가는 길 이 기분 유지할 수 있게 드럼 비트 맛있는 노래로 플리 만들어주세요. 열. 아니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뭔가 그 짬내서 스트레스도 풀 겸

그동안 좀 로망으로 가지고 있던 악기를 배워보려는 분들 중에 드럼을 선택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 잘 배워서 꼭 멋진 연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강희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 드럼으로 내 안에 록앤롤 정신을 깨우다,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드럼 학원 다니는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드럼 비트 맛있는 노래 골라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그냥 냅다 드럼으로 시작하죠. 새소년의 파도,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연 주신 강희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 연습실에는 보통 음료가 반입이 안 됩니다. 밖에서 드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고등학교 이때쯤에 처음 이제 밴드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도 밴드부실이 있었지만 진짜 연습을 하려면 렌탈 연습실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연습실이 신촌에 있는 연습실에 그때 당시 그 합주실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사장님이 드러머셨어요. 그래서 합주할 수 있는 공간 말고 나머지 좁은 방들에는 드럼 연습실이 칸칸이 있었어. 근데 그때만 해도 드러머가 진짜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취미로 배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각 방에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드러머 형들 그리고 가끔씩 거기에 레슨을 받으러 오는 이런 분들 보면서 와 드럼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던 그 연습실의 모습이 되게 인상에 남아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 사연 주신 강희님이 그렇게 그런 곳에 가서 아마 배우고 계실 텐데 잘 배우셔서 멋진 드러머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스포 형이 알려줄 수 있는 드럼 연주 팁이 있는지. 아 저도 또 좀 드럼 좀 쳤었거든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드럼 연주는 안 좋은 습관 들기 전에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항상 클릭 메트로놈을 꼭 들으면서 연습해야 돼요. 스트레스 풀겠다고 기분대로 때리시면 이게 기분만 좋아지고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음악이 이제 많이 초조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래서 항상 처음 연습할 때부터 메트로놈을 끼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기본기를 차근차근 연습을 잘 해놔야 그 뒤에 이제 내 꿈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앞에 진입장벽이 조금 쉽지 않긴 해요. 이분은 드럼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는데 요즘 스포왕은 뭘로 스트레스를 푸나요? 저는 사실 늘 말씀드리는데 공연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지금 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내일까지 하면 이번 퍼펙트데이 장기 공연이 끝나는데 보통 콘서트를 할 때 많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근데 이번 공연은 제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도전이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구간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고 그 다음 구간 하면서 바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그 자가 발전? 무한 동력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뭐 하면서 보내실지 스포왕에 미리 스포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구원찬 백예린이 피처링한 너는 어떻게

구원찬 백예린이 함께한 너는 어떻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스포한 고향배 오늘 토요일 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내일 또 스포왕 차트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미리 좀 인사를 드리자면 2주간 소란 콘서트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챙겨서 이렇게 방송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몰랐어요 아니면 매진돼서 못 갔어요 하시는 분들 다음 공연에 또 뵙겠다는 인사드리면서 내일 일요일 밤은 스포왕 차트,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사랑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또 내일 밤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Our 소국 혼자 있고 싶구나.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행복.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우리가 사랑했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하나 둘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되고 있죠. 지금까지 나온 20편이 넘는 작품 가운데 어떤 영화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가 선정한 12편의 리스트를 만나봅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리메이크 탑 12.

0: 팀 버튼 감독의 영화죠. 2010년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리스트였어요. 스크린렌트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가운데 실사 영화로 리메이크된 작품들의 순위를 쭉 이렇게 매겼습니다. 릴로와 스티치가 개봉하기 전에 발표된 리스트라 이제 릴로와 스티치는 빠져있고 이번 주에 개봉한 모아나도 역시 빠져있지만 그 두 편을 제외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시리즈가 리스트에 있는데 일단 꼴등은요 피노키오예요. 이거 보신 분도 많지 않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뭐 포레스트 검프나 이렇게 백투더퓨처나 명작도 많지만 이분이 살짝 좀 기복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피노키오가 꼴등. 덤보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팀버튼의 덤보가 밑에서 두 번째던데 뭐 저는 뭐 워낙 귀여운 걸 좋아하니까 덤보도 재밌게 보았는데 이 스크린렌트의 순위에서는 꽤 밑에 있네요. 그리고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편도 낮은 순위에 있고요. 그 나머지들을 보면 뭐 101마리 달마시안, 102마리 달마시안, 그리고 뮬란, 네, 다 10위권 바깥에 리스트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12편, 상위 12편의 리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재밌게 보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그 12편 안에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재밌게 보신 분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는 이 영화를 12위에 올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리 말하면 리메이크라기보다는 원작의 속편에 가깝고 오랜 공백 끝에 어른이 된 앨리스가 원더랜드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스필버그 감독의 후크와 더 유사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네요. 재밌었어요. 팀 버튼 감독에게 딱 맞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레나 보넴 카터의 그 캐릭터도 너무 재밌었고 조니 뎁의 모자 장수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12위. 자 그렇다면 나머지 11편은 어떤 작품일지 이제 한 편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무파사 라이온 킹에서 I always wanted a brother 였습니다. 11위. 네, 이 영화가 11위입니다. 베리 젠킨스 감독이 연출을 했죠. 그때 다 뜻밖이라고 그랬어요. 문라이트의 감독이 라이온 킹 실사화를. 하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네요. 실사 영화 라이온 킹, 그러니까 존 파브로가 연출한 실사 영화 라이온 킹의 엄청난 흥행 성공 이후. 네, 맞아요. 이게 비평에서는 뭐 혹평도 많았지만 흥행은 엄청나게 성공했었죠. 그 라이온 킹의 성공 이후 디즈니가 그 기세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속편 대신 디즈니는 무파사가 어떻게 프라이드랜드의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프리퀄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나이트의 베리 젠킨스를 감독으로 기용한 게 신의 한 수. 1편보다 그러니까 라이온킹 실사와 첫 번째 그 작품보다 한 단계 높은 작품이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그 컴퓨터 그래픽. 이걸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이온킹, 실사영화 라이온킹이 14위였어요. 그런데 속편, 무파사 라이온킹이 오히려 더 높은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 작품들은 대부분 특히 이제 80년대, 90년대 크게 히트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한 세대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때 그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가 지금 부모가 되었을 나이에 이제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극장에 올 수 있도록 좀 기획된 게 크죠.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리스트들은 네, 원작이 대부분 80년대, 90년대 크게 사랑받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그거를 실사로 다시 만든 거고요. 그중에 10위를 차지한 이 작품이 어쩌면 특히 한국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부풀리는 뭐 그전까지는 시큰둥하다가 이거 보니까 앞으로 다른 것도 좀 기대할 만 하겠는데 라고 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알라딘입니다. 알라딘. 가이 리치 감독의 알라딘. 스크린 렌트의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를 따라잡기는 혹은 그 연기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윌 스미스가 지니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다. 원작 애니메이션 영화만큼 완벽하진 않더라도 실사 영화 알라딘은 현대적으로 그 작품을 재해석하려는 그 시도 덕분에 디즈니 최고의 실사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가장 큰 성공 요인을 그 애니메이션의 뮤지컬 시퀀스들을 이 실사 영화에서도 아주 멋지게 촬영한 덕분이다. 아마 그건 가이 리치 감독의 연출력 덕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위를 차지한 영화 알라딘에서 원작 애니메이션에는 없던 노래 하지만 실사 영화에서 너무 잘 어울렸던 노래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듣겠습니다.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영화 알라딘의 노래에 이어서 라나 델 레이의 원스 어폰 어 드림, 영화 말레피센트의 노래까지 이어드렸습니다. 말레피센트가 9위예요. 2014년 영화 이렇게 쓰고 있네요. 디즈니는 고전 애니메이션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실사 영화로 만들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디즈니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빌런 말레피센트의 시점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말레피센트는 원작 애니메이션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아주 풍성한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이건 모든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영화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완벽한 캐스팅 덕분에 안젤리나 졸리는 주인공 말레피센트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고 의상, 미술 디자인 또한 아름답게 제작되었다. 각본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엄청나게 흥행했고 속편까지 제작되었다. 그 속편은 13위. 예, 아깝게 오늘의 12편 안에 못 들어왔지만 속편도 꽤 좋은 평가를 받았죠. 저는 말레피센트가 있었기에 이제 조금 뒤에 소개해드릴 크루엘라도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다시 만들 때 애니메이션을 그냥 실사로만 그대로 옮기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들 때는 뭐 시점을 바꾸거나 시대를 바꾸거나 주인공을 바꾸거나 이런 선택들이 더해져야 좀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저의 생각과 스크린렌트가 좀 비슷하네요. 저도 말레피센트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리메이크를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애니메이션이 실사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리메이크의 의미가 더해지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말레피센트는 저도 좋아하는 영화고요. 8위를 차지한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 마크 포스터 감독의 2016년 영화. 이 영화도 비슷한 의미로 저 역시 좋아합니다. 곰돌이프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일에만 몰두하는 어른이 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어린 시절 친구들의 모험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이야기. 줄거리는 다소 진부하지만 크리스토퍼 로빈 역을 맡은 이안 맥그리거의 연기가 매우 훌륭하며 모든 점에서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리스트 중에 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에 좀 마음이 갔나 봐요. 이 평가들이 좀 공감할 만하더라고요. 말레피센트,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 그리고 7위는 5위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왜냐면 감독이 같아요. 데이빗 로워리 감독. 이 감독이 특이한 게 이 감독의 대표작 가운데에는 고스트 스토리가 있고 그린 나이트가 있거든요. 그린 나이트. 예. 그린 라이트 아니고요. 그린 나이트. 이 고스트 스토리나 그린 나이트는 흔히 말하는 예술 영화로 분류가 되고 많은 평론가들이 호평을 했던 그런 독특한 느낌의 작가 영화 보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감독의 또 대표작 가운데에는 두 편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리메이크 작품이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자, 7위를 차지한 작품은 피터와 드래곤, 데이빗 로워리 감독. 그리고 5위를 차지한 작품은 피터팬과 웬디, 역시 데이빗 로워리 감독. 먼저 7위를 차지한 피터와 드래곤은 1977년 영화 피터의 드래곤. 그때는 아마 피터의 용인가요? 아마 그렇게 소개가 되었을걸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좀 합쳐진 스타일의 작품이었는데 77년 영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래곤은 애니메이션이고 사람은 실사였던 작품이에요. 근데 77년에 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였으니까 요거 지금 다시 만들면 먹히겠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작품을 실사로 만들면서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뮤지컬 요소 삭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특히 80년대, 90년대 그 과거의 20세기의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지금도 그 전통은 유지가 되지만 뮤지컬 시퀀스들이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노래하는 장면들. 그게 매력이었는데 그걸 없애기로 선택한 실사 영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리메이크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작이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좀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스크린렌트는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피터와 드래곤 2016년 영화 저 봤거든요.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타까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개취니까요. 네, 하지만 스크린렌트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평가되었다고. 저는 오히려 5위를 차지한 피터팬과 웬디는 인정해요. 예, 이거 저평가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을 실사로 만들 때 애니메이션과 실사라는 장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흐른 세월을 반영하고 변한 시대를 반영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일 때 매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피터팬과 웬디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피터팬 이야기에서 웬디의 비중을 높여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든 작품. 이거 5위입니다. 저이 선택에 동의합니다. 네,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피터팬과 웬디의 음악은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곰돌이뿌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굿바이 페어웰 먼저 듣고 피터와 드래곤에서 노바디 노우스 듣고요. 그리고 6위를 차지한 미녀와 야수의 뷰티 앤더 비스트까지 일단 세곡 듣고 미녀와 야수 얘기는 해드릴게요.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리메이크 베스트 12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 곡 이어듣고 왔죠. 8위를 차지한 영화 곰돌이프 다시 만나 행복해에서 굿바이 페어웰 그리고 7위를 차지한 영화 피터와 드래곤에서 더 루미니어스의 노바디 노스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영화 미녀와 야수 2017년 실사 영화요 미녀와 야수에서 뷰티 앤더 비스트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의 노래였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존 레전드 저 다 좋아하지만 이 뷰티 앤더 비스트는 애니메이션 버전을 이기진 못하는 것 같아요. 셀린 디온과 피버 브라이슨과 이 느낌이 좀 차이가 나죠. 뭐 반주도 좀 약간 산티가 나고 저는 이 미녀와 야수의 사운드 트랙이 약간 좀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엠마 왓슨이 사실 좀 하드캐리한 작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흥행이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네, 스크린 엔터도 쓰고 있네요. 다만 원작이 너무 명작이라 그 원작을 따라잡기는 애초에 쉽지 않은 과제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6위였고 5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피터팬 앤드 웬디였고요. 자, 4위는 이 작품 크루엘라 2021년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 최근에 슈퍼걸의 연출자이기도 한 크레이그 길레스피의 크루엘라. 스크린 엔트는 일단 좀 놀라워하고 있어요. 101마리 달마시안의 프리퀄이자 리메이크인 이 작품은 어떻게 한 인간이 강아지 학살을 삶의 동기로 삼을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 탐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 하지만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캐릭터이기에 영화는 화려한 패션쇼, 또 마지막 반전 등등 조금은 황당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101마리 달마시안 여기서 쓰고 있는 대로 강아지를 죽이는 캐릭터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는가의 이야기를 크루엘라에 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관객으로부터 지지받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뭔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엠마 스톤이라는 배우의 매력적인 연기로 그냥 새로운 악당을 만들어내는 느낌? 101마리 달마시안의 악당이 나중에 될 거예요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새로운 느낌의 악당 한 명을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재밌었고 디즈니는 속편 제작도 계획하고 있고,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남는 질문은 이 크루엘라가 나중에 정말 101마리 달마시안의 그 악당이 된다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겪기에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거야? 라는 의문점 하나는 남아요. 하지만 영화는 너무 재밌었죠. 영화 크루엘라에서 플로렌스 앤더 머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Call Me Cruella.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의 콜 미 크루엘라, 영화 크루엘라 주제가였고요. 이어서 영화 정글북에서 트러스트 인 미, 스칼렛 요한슨의 노래였습니다. 정글북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존 파브로 감독의 정글북. 이게 워낙 잘 돼서 라이온 킹 실사화도 맡겼던 거죠. 존 파브로에게. 스크린 랜턴은 이렇게 쓰고 있네요. 영화 정글북은 2016년 개봉 당시 예상치 못한 흥행을 기록하며 할리우드를 놀라게 했다. 모션 캡처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생생하게 구현했고 그 결과는 매우 훌륭했다. 뛰어난 영상미뿐만 아니라 훌륭한 캐스팅, 새롭게 편곡된 음악 모두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는 많은 관객들이 원작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는 영화이기도 했다.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영화 가운데 드물게 원작을 뛰어넘는 작품으로 손꼽히며 디즈니가 리메이크를 할 때 지향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지금도 최고의 리메이크 영화로 손꼽힌다.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정글북. 동의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2위야말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던 영화인데 스크린 렌트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론 마셜 감독의 2023년 영화 인어공주. 스크린 렌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의 고전적인 스토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데 있어서 실사판 디즈니 리메이크 인어공주만큼 뛰어난 작품은 없다. 인어공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작품 중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의 실사 디즈니 영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와, 대충 읽어보니까 이 글 쓴 사람이 이 주연 배우 할리 베일리의 엄청난 팬이래요. 할리 베일리의 찬사가 가득합니다. 저도 인어공주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축에 속해요. 당시에도 인어공주 저는 재밌던데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극장과 함께 2위를 차지할 영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스크린 렌트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라면 한 10위? 예. 오늘의 리스트 안에는 있겠지만 12위? 11위? 이 정도에 전 넣었을 것 같은데 와, 스크린 렌트 엄청나네요. 이 팬심이. 스크린 렌트의 선택은 2위였어요. 자, 물론 또 스크린 렌트의 생각과 함께하고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할리 베일리의 노래입니다. Part of Your World.

매직아워 스페셜 F,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 탑 12,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의 리스트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2편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실사영화 인어공주에서 파트 오브 유어 월드였습니다. 자, 대망의 1등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15년 영화 신데렐라, 감독이 무려 케네스 브래너, 배우이기도 한 케네스 브래너의 신데렐라입니다. 스크린렌트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단연 최고는 신데렐라입니다. 많은 디즈니 실사 영화에서 뮤지컬 요소를 생략하는 건 단점으로 여겨지지만 신데렐라는 뮤지컬 장면 없이도 원작의 마법 같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주인공 릴리 제임스는 신데렐라 역을 맡아 완벽한 디즈니 공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케이트 블란쳇은 신데렐라의 계모 역할을, 헬레나 보넴 카터는 요정 대모 역할을 맡아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사처럼 생생하게 구현해냅니다. 다른 많은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작품들과 달리 신데렐라는 원작의 가치를 한층 높인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론가와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객의 반응과 평론가의 반응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몇 안 되는 디즈니 실사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뭐 부인하기 힘드네요. 신데렐라 잘 만들었잖아요. 재밌잖아요. 신데렐라에서 스트롱 소나렐레의 노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리스트가 발표된 뒤에 개봉한 실사영화 리메이크가 두 편이 있어요. 하나가 릴로 앤 스티치, 예, 릴로와 스티치, 그리고 이번 주에 개봉한 모아나. 예, 요거는 이제 리스트를 작성할 때 빠져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다시 만든다면 제 생각엔 릴로 앤 스티치는 이 12편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밌었거든요. 릴로와 스티치. 하지만 모아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제 생각이에요. 릴로 앤 스티치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역대 최고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영화 리메이크는 2015년 영화 신데렐라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스트에서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6: 주문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휴대용 선풍기, 일명 손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 손 선풍기는 공기 자체를 차갑게 만들진 못하잖아요. 에어컨처럼 공기를 식히는 게 아니라 단지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작은 바람이 우리 피부에 맺힌 땀이 더 빨리 증발하도록 돕고요. 피부 주변에 머물던 더운 공기를 날려보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자기 역할 하나만큼은 톡톡히 해내는 이 손 선풍기처럼 오늘 새 아침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또 지친 마음에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 한 점 휙 불어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루머스의 스톰이었습니다. 요즘 손 선풍기 안 들고 다니는 분들 없으신 것 같아요. 지하철 타도 다 하나씩 손에 쥐고 있으시고 또 며칠 전에 저는 주말에 카페에 갔더니 어르신들도 손 선풍기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밖에 걸어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더위야 빨리 물러가라 하고 얼굴에 가까이 댔다가 머리카락이 껴서 다 그냥 잡아 뜯었어요. 아까운 내 머리카락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10: 앵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앵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앵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앵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1: 네, 작가님 아주 특별한 음원이 나왔다고요.
2: 아, 오, 그렇죠.
1: 소개해 주세요.
2: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1: 제가 힌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2: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아카펠라 나린 팀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멜로디를 부르는 일이 정말 없거든요. 네, 이번 곡 무쏘의 뿔. 이는 이번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예, 노래를 부르는 곡입니다.
1: 네, 예, 또 진짜 많이 한을 푸셨네요.
2: 아, 한이 너무 풀렸고 진짜 이 재밌는 걸 10년 동안 자기들만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보컬 셋이 이렇게 재밌었다고? 이렇게 주인공 되는 기분이 이렇게
1: 신나고
2: 예, 그런 기분을 많이 만끽했습니다. 이번에.
1: 다행입니다. 저도 한번 꼭 들어볼게요. 무쏘의 뿔. 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려요.
2: 아, 감사합니다.
1: 축하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2: 그럼요,
1: 저도 네. 기분이 좋네요. 지난주 저희가 작곡가 집중탐구 한 주 쉬어갔지만 계속해서 작곡가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2: 네.
1: 우리 빵그리 분들께서 이 시간에 너무나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을 남겨주셨어요. 몇 가지의 글이 왔는데 작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2: 네. 5884번님. 안녕하세요. 클래식한 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작곡가 집중탐구가 너무 유익해서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작가님이 해주시는 작곡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찰지게 귀에 속속 들어와서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애청자가 될게요. 라고 보내주셨고.
1: 영원히 남아주셔야 돼요.
2: 네. 네. 정말 정말 영원한 애청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2: 그리고 윤현주님께서 또 클래식한 라디오 원고 모아서 책 내셔도 되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낸 책은 인력이었죠.
1: 네. 네,
2: 클래식 인력 365일 인력을 발매를 했었는데 거기 글을 쓸 때도 이 원고의 글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1: 네.
2: 아무래도 365가지의 곡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1: 네.
2: 이 원고에서 썼던 그 내용이 다 제 자산이 되더라고요.
1: 와.
2: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이 곡을 내가 소개를 했었지 이 곡은 몇 월 며칠에 들어가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로 많이 참고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1: 그렇죠. 클래식한 라디오가 오늘로써 219회
2: 그렇죠.
1: 이거든요.
2: 네.
1: 그럼 21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얘기를 나눴으니 얼마나 많은 또 내용들이 쌓였을까요.
2: 맞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자,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작곡가 집중탐구 모리스 라벨입니다. 네,
1: 네.
2: 지난주 네오클래식 감성으로 잠시 숨을 골라봤으니 다시 작곡가 집중탐구로 돌아와서 시리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1: 네.
2: 오늘 집중탐구의 주인공은 모리스 라벨이라는 작곡가인데 그동안 다뤘던 낭만주의 작곡가들 쭉 살펴보니까 아직 프랑스 작곡가를 저희가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1: 그랬군요.
2: 네, 그래서 네. 프랑스 작곡가 하면 사실 드뷔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이 라벨 역시 드뷔시 못지않게 클래식 음악사의 직한 한 획을 그은 작곡가였습니다.
1: 네.
2: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마치 스위스 시계 장인처럼 정교하게 소리를 설계했던 지독한 완벽주의자 모리스 라벨의 삶과 음악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0: 네, 시계 장인처럼 지독하게요. 네. 오, 궁금해지는데요. 모리스 라벨 사실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자주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성장기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네, 라벨은 1875년 스페인 국경 근처에 위치한 시부르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스 지역이고요. 네. 바스크 지역 출신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깊게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유년기의 배경 덕분에 라벨의 음악적 뿌리에는 스페인 정서에 대한 깊은 향수가 또 자리하게 됩니다. 이 파리 국립음악원에 재학하면서 음악의 길을 걸어가던 라벨은 보수적이었던 음악원의 틀 안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페인 정서적인 색채를 펼쳐나가면서 활동 초기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초기 시절 대표작이 바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제목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굉장히 익숙하네요.
1: 그렇죠. 1899년 발표한 피아노 소품이었는데요. 이때 라벨의 스승이 프랑스의 또 다른 거장 가브리엘 포레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저희가 다루게 될 작곡가가 될 것 같은데 이 포레가 라벨의 스승이었어요. 직관적이고 애잔한 멜로디로 오늘날까지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곡이고요. 실제 죽은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옛 스페인 궁정 그림 속 왕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곡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파반느가 그 춤곡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 느린 춤곡 형식 위에 라벨의 특유의 절제되고 우아한 고전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라벨이 직접 편곡한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근데 이 곡이 실제 죽은 왕녀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만든 곡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목만 봐서는 엄청 애잔하고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들겠다 싶거든요.
1: 아, 그래서인지 라벨이 연주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곡을 너무 슬프게 연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고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이 곡의 제목.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 곡의 제목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이지 왕녀를 위한 죽은 파반느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너무 느리고 장성곡처럼 연주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또 남겼습니다.
0: 어쨌든 춤곡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네. 네,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0: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드 함께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곡의 제목이 익숙하지 했더니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고요.
1: 그렇죠.
0: 또 이 책을 모티브로 한 영화도 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얘기가 와, 이 박자, 이 분위기 어떤 춤을 췄을까?
1: 그렇죠. 파반드라는 네. 춤 곡이 이 정도로 느린 곡이라고 하는데 귀족들은 도대체 어떤 춤을
0: 그러게요. 네,
1: 췄던 겁니까?
0: 그러게요.
1: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네. 앞서 라벨이 활동 초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청년기에도 그냥 평탄하게 보냈나요?
1: 20대 중반에 접어든 라벨은 전통을 거부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아파쉬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0: 기성 음악계에 좀 안 입고 온 시선도 있었지만 네. 혁신적인 피아노 작곡 기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갔고요. 그렇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동시대 작곡가인 드뷔시와 함께 많이 이렇게 설명되곤 하는데 두 사람이 소리를 다루는 방식은 또 완전히 달랐거든요. 드뷔시가 뭔가 모호하고 꿈결 같은 그런 몽환적인 이미지 소리의 그런 색채감을 좀 강조했다면 라벨은 한음 시계장치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음악을 펼쳐나갔던 그런 작곡가였어요.
1: 그랬군요. 그래서인지 그런 작곡 기법들도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런 기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작곡가들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전체적인 느낌을 중요시 생각하는 작곡가들도 있고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를 담아서 작곡하는 맞아요. 스타일들이 또 있는데 이 드뷔시와 라벨이 정확히 그 각 지점에 위치한 작곡가들인 거죠.
1: 그러네요. 거의 극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프랑스라는 것만 같아요. 자, 라벨의 다음 두 번째 작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물의 유희라는 작품인데 1901년 발표된 작품이고요. 이 물이 가진 다양한 속성을 피아노 선율로 구현해낸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작은 개울가의 물부터 분수나 폭포, 거대한 바다까지 역동적이고 눈부신 물의 움직임이 이 곡 하나에서 표현되는데 기존 피아노 연주법을 한 단계 뛰어넘는 아주 화려하고 혁신적인 테크닉들이 곡 전체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1: 와,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걸
0: 그렇죠.
1: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주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난이도를 가진 곡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양손이 쉴 새 없이 교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손가락이 거의 건반 위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날라다녀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1: 이 곡은 뭔가 그냥 듣는 것도 듣는 건데 치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네요.
0: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물이 가진 반짝이는 그 투명함을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냈을지 바로 같이 감상해 보시죠. 라벨의 물의 유희입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모리스 라벨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라벨의 물의 유희였습니다.
1: 네.
0: 저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일단 제목부터 물의 유희. 물이 어떻게 유희를 가져? 궁금하고 생각이 이게 이어지질 않잖아요.
1: 네네네네.
0: 어떻게 물이 무슨 유희를 한다는 거지 했는데 작가님이 설명해 주신 그 안에 다 담아 있네요. 일단 잔잔한 물부터 해서
1: 그렇죠.
0: 쨍쨍쨍하는 그런 날카로운 물의 흐름까지도 느껴지고 아, 왜 이 곡이 난이도가 있는 건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꼭 물의 속성을 닮아 있는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다면은 뭐지? 어떤 걸 표현한 거지? 한참 생각했을 거예요.
1: 네네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렇죠. 네.
0: 앞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는데 그럼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일적으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데 사생활 면에서는 어땠나요?
1: 30대 전성기를 맞이한 라벨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0: 네?
1: 사생활에서는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다소 좀 고립된 삶을 살아갔던 라벨이었는데요.
0: 프랑스인인데 낭만을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0: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1: 아무래도 좀 계산적이고 까칠한 성격, 뭐 이런 완벽주의 같은 성격에 영향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화려한 사교계 모임에 섞이기 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장

0: 장난감 같은 것들을 수집하고 뭐 아이들, 뭐 동물들, 특히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이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이런 라벨의 다정하고 순수한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 또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어미 거위 모음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절친한 친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직접 음악을 만들어 선물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래되는 이런 전래 동화들을 바탕으로 만든 모음곡이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악장인 요정의 정원은 요정들이 뛰어노는 정원을 묘사한 듯 굉장히 차분하게 시작해서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선율이 또 인상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1: 네.
0: 아이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도록 원래는 내 손을 위한 피아노 곡으로 작곡했다가 화려한 관현악곡으로 재편곡한 작품이어서 오늘은 또 관현악 버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내 손을 위했다. 그러니까 손 네 개를 위했다.
0: 그렇죠.
1: 이 뜻은 그러면은 한 대의 피아노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를 했다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포핸즈 작품이라고 하는데 한 대의 피아노를 두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기 때문에 어떤 연주자 간의 그런 거리라고 해야 되죠.
1: 네.
0: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장르가 바로 이 피아노 포핸즈이기도 합니다.
1: 그럼 피아노 포핸즈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뭐 멜로디가 뭐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인가요?
0: 아무래도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저음부터 고음까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주자 간의 케미를 또 그래서 피아노 포핸즈 연주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으면 두 연주자가 되게 이렇게 알콩달콩하듯이 이렇게 귀엽게 연주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1: 네, 그러니까 아이와 뭐 어른이 같이 한다든지 아이들끼리 한다든지
0: 네네네.
1: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게끔 작곡된 곡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바로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어미 거위 모음곡 중 요정의 정원 함께 하시죠.

0: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 중 요정의 정원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확실히 뭔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쪽에 삽입돼야 할 느낌인 것 같아요. 정원 그렇죠. 그렇게 느끼나요?
1: 뭔가 좀 이렇게 환상적이고 네. 동화적인
0: 맞아요,
1: 그런
0: 맞아요.
1: 풍경이 느껴지는 게 디즈니가 딱 떠오르는.
0: 네, 특히 그런. 마지막에 끝날 때 미림바 소리인가요? 뭐죠? 띠링 하는 그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1: 그 소리는 이제 그 타악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속으로 된 타악기 소리. 네, 그게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네. 있었습니다.
0: 그게 뭔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아이들을 위한 곡들이었습니다. 그럼 이후 라벨의 삶도 이렇게 동화처럼 아름답게 이어져 갔나요?
1: 찬란한 전성기도 잠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라벨은 군 입대를 자원하면서 전쟁 속으로 또 뛰어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근데 라벨이 사실 키도 좀 작고 몸이 좀 약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송트럭 운전병으로 참전하게 됐는데 그는 이제 전쟁터의 참혹함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비슷한 시기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여의면서 큰 정신적 공황을 또 겪게 됩니다.
0: 힘들었겠군요.
1: 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전쟁의 비극을 거칠고 파괴적인 소리로 표현할 때 라벨은 또 정반대로 극도로 절제된 사운드와 고전적인 형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 완성한 작품이고요. 그중 네 번째 곡인 미뉴에트라는 작품은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의 일반적인 장성곡과 달리 단정 하고 유려한 선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예술적 정교함과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려 했던 이 라벨식 절제의 미학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이죠.
0: 네, 라벨이 순수했던 그 영혼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지 그 시절의 아픔을 생각해보면서 같이 감상해보겠습니다.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에트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카.

0: 내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 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 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중 미뉴에트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네. 쿠프랭이 사람 이름인가요? 지역 이름?
4: 쿠프랭이 이제 라벨보다 훨씬 앞서서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 프랑스 작곡가였는데
3: 네,
4: 이 쿠프랭의 무덤 작품 안에 이런 바로크 시대의 중국 형식을 빌려온 곡들이 많이 있어서 쿠프랭의 무덤이라는 전체적인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실제로 수록된 곡들의 제목은 이 1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라벨의 동료들 이름을 이제 곡의 이름으로 네,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네. 근데 목숨을 잃은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묘하게도 밝은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또 어땠나요?
4: 네, 당시 평론가들이 전우들이 죽었는데 음악이 왜 이렇게 밝냐라고 비판을 했더니 라벨이 담담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슬픔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음악마저 영원히 슬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3: 또 그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순 없고 또 맞아요.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으로도 남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4: 맞습니다.
3: 네. 클래식 라디오 이렇게 해서 작곡가 집중탐구 모리스 라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름다워요 굉장히. 프랑스
4: 맞아요.
3: 측의 느낌이 그래도 느껴지긴 하네요.
4: 확실히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네. 같은 다른 지역의 작곡가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프랑스만의 느낌이 있죠.
3: 맞아요. 네. 확실히 있어요. 전쟁에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모리스 라벨의 삶은 어땠나요?
4: 네, 전쟁이 끝난 후 서구 문명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추악한 파괴성을 두 눈으로 목격한 라벨은 굉장히 깊은 환멸과 냉소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 직접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3: 네. 네.
4: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오스트리아 빈의 상징이었던 왈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히 뒤틀어버린 작품 라발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발스가 왈츠라는 뜻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네.
3: 네.
4: 우아하게 시작된 춤곡이 후반부로 갈수록 통제력을 잃고 굉장히 기괴하게 폭주하다가 결국 처참한 파국으로 치닫는 과정을 그려내는데 그래서 이 곡은 정말 이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이게 무슨 왈츠야?
3: 네.
4: 왜 이렇게 왈츠가 네. 이렇게 흉폭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무너진 유럽 사회에 대한 경고이자 훗날 뇌질환으로 인해 서서히 기억과 통제력을 잃어가게 될 자신의 비극적인 말년을 좀 예견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치밀한 완벽주의자가 이성의 끈을 놓고 몰아치는 라벨 음악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광기 어린 작품으로 또 평가되는 곡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3: 네, 오늘 모리스 라벨에 관한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아 정말 이 순수했던 영혼 아이들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4: 그렇죠.
3: 좋아하고 그랬던 결혼도 안 한
4: 네.
3: 정말 그 순수했던 영혼이 전쟁이라는 그 큰 비극적인 아픔을 겪고 이렇게 광폭

0: 강력하게 또
1: 맞습니다.
0: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냈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1: 이 전쟁을 겪은 시대의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들이 많잖아요.
0: 네.
1: 라벨이 그 시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0: 네, 우리나라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겠죠.
1: 네. 네.
0: 그럼 끝곡으로 라벨의 라발스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김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카멜론.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2: 장갑은 카멜론.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1: 오래 쓰는 건 전지 오렉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닝 테입니다. 요즘 SNS에서 랜덤 비빔밥 챌린지가 유행 중인 거 아시나요? 참가자들끼리 서로 상의하지 않고 비빔밥 재료를 하나씩 준비해 오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등장할지 아무도 몰라서 하나씩 공개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네요. 챌린지 영상 보니까요, 어떤 팀은 나물 나이스, 불고기 나이스, 근데 밥을 아무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밥 없는 비빔밥, 그럼 비빔밥이 아니잖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팀은 밥 있어요, 재료 다 있는데 고추장 아무도 안 가져왔어. 그래서 그냥 비벼요. 슴슴한 비빔밥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비빔밥 아니어도 함께 즐기는 이 과정 자체가 또 행복이 비벼지는 거겠죠. 말 나온 김에 오늘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랜덤 비빔밥 챌린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참기름은 빼먹지 말고 꼭 챙기길 바랍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굿모닝 어떠세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 랜덤 비빔밥 이거를 우리 스태프들하고 만약에 같이 해요. 아 그러면은 일단 수민 작가는 소불고기 라인 가져올 것 같고 여진 작가는 참기름 가져오겠고 다은 작가는 고민하다가 채소 쪽 가져올 것 같고 우리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두 PD들이 밥 가져올 것 같아. 고기. 그래 민경 PD는 고기. 민영인 밥. 그래 밥일 것 같아. 딱 좋다. 괜찮다. 딱 좋아. 나는 고추장만 가져오면 돼. 우리 팀은 왠지 비빔밥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성향들이 약간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비빔밥 여러분들 뭐 넣어서 드세요? 일단 밥 있어야 되고 고추장 있어야 되죠? 그죠? 비빔밥 참기름까지 이렇게 밥, 고추장, 참기름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달걀 후라이 넣으시는 분이 있고 안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지. 김가루 넣으세요? 김가루? 무생채 넣으십니까? 시금치? 콩나물? 뭐 진미? 뭐 넣어요? 뭘 넣어? 아 아니면 뭐 장조림을 넣어서 또 간장 비빔밥 버터 비빔밥 해 드시는 분도 있고 불고기 제육볶음 가져오면 그날 완전 개탄 날이고 누가 진짜 통 크게 육회 가져온다 아 최고지 그럼 그분 모셔야지 그렇습니다 아 침이 많이 고이네 뭐 드실 거예요 오늘 비빔밥 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두 시간도 맛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 인생을 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정통 포크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뮤지션 정우 씨와 정우 뮤직 함께 할 거예요.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인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인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인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강정은님. 고3 딸이 기말고사가 끝나서 초6 아들이랑 다같이 오랜만에 물놀이 다녀왔어요. 삭신 있으시고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 늦잠 잤어요. 후후. 기분 좋아지는 오프닝송 못 들었네요. 유유. 그래도 테디 목소리 들으며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입니다 하셨는데, 어우 강정은님, 부부금슬이 아주 좋으시네요. 고3 딸과 초6 아들이면은 예 다복하시네요. 기분 좋은 시작,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일상들 들여다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혼자 맞이하는 아침보다 함께하는 아침 더 행복하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상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일상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행복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브 블랙홀.

아침에 행복 아이브의 블랙홀 듣고 오셨는데요. 계속 여러분들의 사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원경님, 어제부터 친구들과 캠핑 왔어요. 근데 정말로 날씨 요괴란 게 있나봐요. 한 친구만 오면 비가 내려요. 유유. 아, 날요가 두 명 있어요. 날씨 요정과 날씨 요괴가 있는데 요괴 친구가 있군요. 근데 왜 데리고 다녀요? 왜? 왜? 재밌거나 기분 좋거나 뭐 날씨 말고 다른 것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요소가 있을 텐데 요괴랑 그냥 비오는 날씨 즐겨요. 우중 캠핑도 각오하고 가면 재밌어요. 네, 갔는데 비오면 좀 그래도 오늘 우중 캠핑이다 하고 가면 재밌어. 3747님이 엄마랑 초 1때부터 들었는데 벌써 중1이 되었어요. 이제는 굿모닝 FM이 알람이 되어서 가끔 테디의 목소리가 듣기 싫은 날도 있어요. 후후.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테디 목소리 웹툰 남주 목소리 같아요. 뿅뾰로로 뿅 하셨는데 어머님 또 자녀분인 척하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웹툰에 뿅뾰로로 뿅이라고 하는 남주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랫동안 아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기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중1 친구가 보낸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거면 미안해요. 감사하네요.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학생들은 진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이게 다 듣지도 못할 텐데 등교하는 시간 그때만 딱 들을 텐데 고마워 너네들. 잘 커라. 잘 커서 꼭 다시 사연 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성시경 나의 하루처럼 들으셨고요. 678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본조비의 It's My Life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박혜란님의 사연. 회사에서 옆자리 부장님이랑 라디오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장님이 굿모닝 FM 너무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반가웠잖아요. 제 자식이 칭찬받는 느낌적인 느낌. 늘 테디 덕분에 매일 좋은 기운으로 아침 시작해요. 자주 문자 못해도 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누가 또 굿모닝 FM 팀입니다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 너무 반가워해 주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미 한 가족이야. 원팀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늘 행복하십시오. 7288번님이 다이어트 시작한 지 오늘로 딱 한 달 되었어요. 3kg 정도 감량했는데 내일부터 휴가라 걱정입니다. 아침부터 계란 삶고 토마토랑 채소 챙겨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식단이랑 운동했으니 이어갈 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트와이스의 치얼업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와, 한 달 동안 3kg 감량한 거 너무 대단해요. 예, 이게 유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이어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몸무게는 3kg 빠졌겠지만 아마 몸 자체의 에너지는 6kg 이상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요. 기간 동안 이런 긴장감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실 겁니다. 화이팅! 치얼업 트와이스의 노래 듣고 MBC 김태훈 기자와 관준석 1열 시작할게요.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1: 한여름밤 사...

0: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리 긴잎 느티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딱딱 맞습니다.
2: 좋습니다.
0: 스포츠로 하나 되는 이 시간,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스포츠 영웅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아, 환영합니다. 지난주 이제 처음 저희가 청취자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는데 김태훈 기자님이신데 김태훈. 으로 많이들
3: 아, 괜찮으셨나
0: 봐요.
3: 흔하게 제가 살면서 있던 일이라.
0: 아, 그래요?
3: 네, 그렇습니다.
0: 김태운.
3: 네, 김태운 기자로. 옮길 운자입니다.
0: 옮길 운. 태는?
3: 별 태자입니다. 아~ 별을 옮길 만큼 큰 사람이 되라는 뭐 이름만 좋죠.
0: 이름 너무 낭만적이네요. 별을 옮기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3: 아유,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저희가 반짝반짝 별을 잘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로 이제 우리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태훈 기자는 주말에는 뭐 하면서 보내세요?
3: 아, 저는 뭐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하시고.
3: 맞습니다.
0: 아이도 있으시고.
3: 맞습니다.
0: 아이가 아직 아기죠?
3: 네, 어립니다. 어림 8개월, 9개월 됐는데요.
0: 남아예요, 여아예요?
3: 아들입니다, 아들.
0: 아들. 네. 운동 DNA가 있으시잖아요.
3: 아,
0: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3: 제가 좋아하지만 네. 제가 운동은 제 DNA 사실 없습니다.
0: 아, 없어요?
3: 네.
0: 없어.
3: 좋아만 하고 잘하지는 못하는 타입.
0: 그래?
3: 네.
0: 조기 축구에서 수비할 정도면 잘하는 데. 범용 PD가 있었잖아요.
3: 네네.
0: 같이 축구를 해봤죠.
3: 네.
0: 누가 더 잘해요?
3: 아, 제가 더 낫죠.
0: 잠깐만. 그러면 그럼 이야기 좀 다르다.
3: 아,
0: 제가
3: 원래
0: 범용 PD랑 축구 해봤거든요.
3: 아, 진짜요?
0: 네. 보통이 아니던데. 네,
3: 비슷비슷합니다.
0: 잘한다. 아, 잘해요. 솔직히 일반인보다는 잘하는 수준입니다. 한번 같이 뛰어봐야겠구나. 자, 일단은 이렇게 또 저희가 살짝 사적인 것들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친해져 보는 시간까지 지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관중석 1열에서 만나볼 오늘의 스포츠 영웅 누구인지 기자님이 직접 소개해 주십니다.
1: 2021년 무더운 여름,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아무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실력으로 역경을 이겨내며 우리 모두가 여자 배구 대표팀을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만든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이 선수의 한마디는 지쳐가던 팀원을 제대로 일깨웠습니다.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여자 배구의 신화를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 김연경 선수입니다.
0: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아, 스포츠 정신을 일깨워주는 멘트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그 식빵 언니가

0: 아 시원했어요.
1: 시원하죠.
0: 어, 시원했어. 스포츠 안에서 하는 건강한 이야기였으니까. 자, 관중석 1열 오늘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부터 들려주시죠.
1: 네, 첫 번째 챕터는 배구 천재의 등장, 폭풍 성장의 기적입니다.
0: 배구 천재의 첫 시작 어땠나요?
1: 네, 배구라는 종목이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키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0: 엄청난 재능인 거죠, 키가.
1: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안산 서초 초등학교 시절엔 키가 142cm로 또래보다 작았어요.
0: 그렇네요. 배구 선수 하기에는 엄청 크진 않았네.
1: 그렇죠. 원곡 중학교 시절에도 키가 170cm가 되지 않아 벤치 멤버를 전전했습니다. 이게 160cm대 중학생이면 일반 여학생 치고는 큰 키지만 배구 선수로는 경쟁력이 낮은 편인데요.
0: 그렇지.
1: 그래서 공격을 주로 도맡는 포지션이 아니라 세터와 리베로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일전산여고에 진학을 했는데 이때도 키가 여전히 작아서 수비 전문 선수인 리베로 포지션 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기적적으로 키가 20cm 이상 자라면서 현재 키인 192cm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0: 와.
1: 사실 김연경 선수가 그 전에 키 때문에 배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중학교 시절 감독님이 김연경 선수 보고 아, 그만두지 말아라. 반드시 배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중학생 당시에도 발 사이즈가 무려 290mm였습니다.
0: 와.
1: 그러니까 감독님이 손발이 크면 키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구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도 도끼를 품고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탄탄한 기본기 훈련에 키까지 폭풍 성장하면서 이 두 개가 만나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0: 와, 미쳤다.
1: 키가 크면 클수록 보통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동작이 굼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신 선수들은 대개 수비가 약점인데 김연경 선수는 단신이던 시절에 탄탄하게 갖춘 수비 덕분에 이 높이를 앞세운 공격도 되고 안정적인 수비력도 갖춘 이 특급 선수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에 프로 데뷔를 앞두고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김연경을 뽑기 직전 V리그 시즌에 지명권을 두고 이른바 꼴찌 쟁탈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더 못하기 대결을 펼칠 정도였어요.
0: 아이고 아이고.
1: 그래서 꼴찌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를 지명하게 됐는데요.
0: 예.
1: 그래서 김연경 선수 이후에는 이 드래프트 제도가 이 최하위한테 1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확률 추첨제로 바뀌는 예, 김연경 선수가 제도까지 바꾼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0: 아, 선수 한 명 들어가면 이게 확 바뀌니까.
1: 네, 그 정도였습니다.
0: 대박이다.
1: 어느 정도였냐면요. 김연경 선수가 합류한 꼴찌팀 흥국생명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신인왕은 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었고요. 정규리그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서브상, 득점상, 공격상까지 데뷔 시즌에 신인이 6관왕을 달성하면서 여자 배구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흥국생명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정규리그는 3번 우승, 챔피언 결정전은 4번 모두 진출해 3번 우승, 이 당시에 기록했던 통합 우승 2연패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이후에 해외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일본 팀 JT 마블러스와 계약하며 여자 배구 선수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요. 2011년엔 세계 최고 리그 중 하나인 튀르키예 리그 명문팀인 페네르바체로 이적해 프랜차이즈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또 재밌는 영상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사랑받는 게 있는데
0: 예.
1: 이 한 쇼츠 영상이거든요. 근데 튀르키예 주심한테 영어도 아니고 이 튀르키예어로 항의하는 장면이 화제예요.
0: 와.
1: 이제 막 정석적이고 유창한 언어는 아니었는데 이 심판한테 아 언니야 저 10번 계속 저래 계속 저래 이렇게 항의하는 영상이 이 현지 TV 중계진도 듣고 빵 터지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뛰어난 적응력 친화력을 바탕으로 현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아 터키 팬들도 뭐 한국 팬들하고 똑같은 느낌의 김연경 선수의 느낌을 쫙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2: 좋아요, 오늘마라. 오늘마라 몰래 몰래 앞이요. 오늘들이야, 오늘마라.
3: 양콩 팀.
2: 하자만 하자만 앞이요, 앞으로.
0: 아 이게 듣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는 만능 톤인 것 같아. 이 톤으로 얘기하면 뭔가 개구진 그 어떤 투덜거림이 느껴져가지고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
1: 전 세계 어디 떨거나도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0: 대단한 것 같아요.
1: 대단하죠.
0: 예. 이어서 다음 챕터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챕터는 10억 명 중에 하나뿐인 스타, 한국 배구의 자존심입니다.
0: 김연경 선수 덕분에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기억하는 건 사실 태극마크가 새겨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모습입니다. 국가대표로 오랜 시간 활약하면서 한국 여자 배구를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려놓은 선수인데요. 이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여자 배구라는 종목 자체가 함께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출전했던 2012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0: 예.
1: 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가 36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던 대회인데요. 이 김연경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무대였습니다. 8경기 동안 무려 207득점,
0: 우와.
1: 경기당 평균 25.9점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 득점왕에 올랐는데요.
0: 우와.
1: 당시 대한민국이 3, 4위전에서 아쉽게 패해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김연경 선수는 대회 MVP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올림픽 배구 역사상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MVP를 차지한 건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0: 와, 대단하다.
1: 네, 정말 대단하죠.
0: 예.
1: 그리고 그 다음 대회 2016년 리우 올림픽입니다. 이 네덜란드에 패해서 8강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요. 이 대표적인 별명 아까 말씀해주셨죠. 이 식빵 언니가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0: 아, 이 리우였죠?
1: 아, 맞습니다.
0: 맞아, 맞아.
1: 네, 예선 첫 경기가 당시 한일전이었는데 이 본인이 공격 범실을 저지르고 이 식빵이라고 외친 게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 당시에는 이거 이게 우리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0: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죠.
1: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중계진이 당시 침묵에 빠뜨리기도 했던.
0: 너무 정확하게 느껴졌어 이게. 아.
1: 그래서 김연경 선수 어머니가 김연경 선수에게 아, 경기 중에 그래도 욕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0: 어.
1: 그렇지만 지금은 뭐 너무나 캐릭터가 돼가지고
0: 예.
1: 아주 보기 좋은 장면이었죠. 네, 그 다음입니다. 네, 2020년 도쿄올림픽인데요. 이 8강 진출을 판가름할 도미니카 공화국과 결전에서 앞서 말씀드린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밀리고 있던 4세트 작전 타임 도중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김연경 선수의 동기부여 한마디에 판세가 뒤바뀌고 극적인 역전승을 차지했는데요. 이틀 뒤에 있었던 한일전이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당시 5세트까지 가는 풀세트 접전에서 일본에 12대 14로 뒤진 상황이거든요. 한 점만 내주면 패하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연속 4득점을 만들면서 한일전 기적이 역전승을 읽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30득점으로 양팀 최다 득점 기록했습니다.
0: 와, 30득점.
1: 대단하죠.
0: 다 꽂아놨네요. 다 꽂아놨어. 와.
1: 제가 도쿄올림픽 당시에 직접 현장에 취재를 했습니다.
0: 어,
1: 그래서 비하인드가 있는데
0: 예.
1: 이날 그 아주 빅매치들이 많았어요. 올림픽 모든 경기에서. 축구는 멕시코와 8강전, 야구는 조별 예선 2차전, 여자 배구는 예선 한일전.
0: 아.
1: 이렇게 세 경기가 모두 동시에 겹치는 상황이었거든요.
0: 막강하다, 막강해.
1: 그런데 이게 종목의 인기나 뭐 대진 등의 이유로 축구만 중계가 되고 배구는 이제 중계도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0: 아하.
1: 제가 당시에 야구장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처음에 이제 거기 취재석에 앉아 있는 다른 한국 기자들도 야구를 보면서 또 다른 걸로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축구 중계를 보다가 당시 축구가 아주 멕시코에 처참하게 패하면서
0: 아,
1: 탈락을 했어요.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바로 모두 여자 배구로 중계를 다 돌려가지고
0: 어.
1: 이 야구와 동시에 기적의 드라마를 함께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렇네.
1: 그만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든 승리였거든요. 이 당시 올림픽 종목에서 한일전 승리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기 종목이 됐어요. 여자 배구 신드롬이 일 정도였거든요.
0: 진짜 맞아요. 기억납니다.
1: 또 성적도 좋았습니다.
0: 아, 좋았어.
1: 8강 진출에 성공해 튀르키예와 맞대결을 펼쳤고요. 김연경이 당시 9년 만에 또 준결승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이 세계 배구 연맹이 One in a Billion, 이 10억 명 중에 한 명이라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0: 우후.
1: 4강에선 브라질에 막혀 아쉽게 탈락했는데요. 또 그 이후에 이어진 동메달 결정전에선 세르비아에 패해 최종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세르비아전에 직접 취재를 갔었는데요. 이 경기가 끝난 후에 김연경 선수를 유심히 제가 지켜봤어요.
0: 오.
1: 본인도 사실 이제 힘들 텐데 이제 아쉽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글썽거리는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위로를
0: 아,
1: 하더라고요.
0: 따뜻하다.
1: 그리고 한참이나 이제 코트를 보면서 빈 코트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제 저희 취재진 앞에 와서 그제서야 눈물을
0: 아유.
1: 이제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당시에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였는데 김연경 선수 말이 이 다른 날이랑 별다를 거 없이 준비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이제 감정이 밀려왔다.

0: 있다. 그래서 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는데 이게 같이 인터뷰하던 기자들도 덩달아 울 정도였어요.
1: 어떻게?
0: 이게 김연경 선수가 눈물을 사실 이게 자주 흘리는 선수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워낙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근데 그 김연경 선수가 이제 저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막 다 이 감정이입을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됐던. 정말 이 그렇게 한국 배구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김연경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16년의 국가대표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1: 예, 또 현장에서도 함께 또 보셨으니 김연경 선수 은퇴하는 경기에서 은퇴 또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래한 가수가 또 태희입니다.
0: 아, 이렇게 인연이 있군요.
1: 아,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은퇴하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어요.
0: 역사적인 현장에 계셨군요.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올 건데 예, 태희 노래는 안 듣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응원가였던 더 스코어의 레전드 듣고 올게요.

0: 스쿼이 레전드 듣고 왔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응원가. 아, 에너지 넘칩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스포츠 영웅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포츠 영웅 한국 배구의 자존심 김연경 선수의 일대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기자님 마지막 챕터 가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신인 감독으로 데뷔한 김연경입니다.
0: 작년에 방영이 되었었죠.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2025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면서 프로 생활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뭐 식빵 언니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정가 등을 준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와중이었습니다. 2025년 말에 MBC 예능 신인 감독 김연경을 통해 지도자로 깜짝 데뷔했는데요. 아,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됐었어요. 네. 이 세심한 지도력 또 특유의 카리스마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마음까지 정말 볼 장면들

0: 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몽골 출신 선수인 인쿠시 등 선수들하고 케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감독으로서 경기 흐름을 읽는 예리한 판단이 대단하다는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최고 경지 선수에 있었던 선수였던 만큼 코트 안에서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지도를 했습니다. 예능보다는 굉장히 다큐멘터리 같은 구성이 많았는데
1: 그렇죠. 진심으로 했어요.
0: 네, 배구를 향한 진심이 닿으면서 배구 팬들을 넘어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오랜만에 정말 괜찮은 스포츠 예능이 나왔다. 정말 이렇게 느꼈는데요.
1: 예.
0: 이 당시에 함께했던 이나연 선수, 인쿠시 선수 등 출연 선수들이 프로팀과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김연경 선수가 김연경 감독이죠. 김연경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다리를 놔주기도 했습니다.
1: 어허.
0: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았던 게 이 저희 회사 예능이라서라기보다는
1: 예, 예.
0: 이 보통 스포츠계 이 스타 선수는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걸 좀 깨부순 면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선수 시절 어렸을 때부터 불리한 신체 조건 때문에 이 일종의 겪었던 성장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수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승리를 향한 특유의 집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한 부분이 지도자가 된 후에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1: 예.
0: 이 세계 최고 선수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인간미 넘치는 모습도 많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도 좀 감독으로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은퇴 이후에 김연경 감독이 스포츠 행정가의 삶을 꿈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국 배구를 좀 다시 한번 이끌어주길 팬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저희가 또 확인을 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 정신적인 리더십으로 선수들의 좀 고양시켜주는 어떤 에너지 업도 분명히 해주는 감독이고
0: 그럼요.
1: 전술로도 훌륭했고.
0: 그럼요.
1: 오, 등용도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감독님으로서의 모습. 일단 신인 감독 김연경 시즌 2 예, 제작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던데. 또 한 번 감독으로서의 모습 일단 더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그 슬램덩크 보세요.
0: 봤죠. 뭐 어릴 때 이제 다 바이블 같은.
1: 그 사랑공고의 신현철 있잖아요.
0: 네.
1: 아, 이 만화책에서만 있는데 이게 엄청 유명한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어릴 때 키가 작아서 포인트 가드부터 해서 파워포워드 해서 모든 그 위치를 다 해서 센터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거를 만화책에서 봤는데 이걸 김연경 선수가 진짜 실생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
0: 만화 같은 선수라는 말이에요.
1: 만화 같은 선수예요. 자, 이렇게 또 관중석 1열 우리 김연경 선수의 이야기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김태원 스포츠 기자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스타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어요. 어떠셨나요?
0: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김연경 선수가 또 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1: 그렇죠. 저도 있죠.
0: 네. 저도 김연경 선수의 이 마무리를 좀 함께했던 만큼 굉장히 지켜보면서 애정도 있고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한 선수였어요.
1: 솔직히 멋있어요.
0: 네, 멋있어요. 이게.
1: 네, 멋있어.
0: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한 분야에 얼마나 사랑이 많이 들어있고 열정이 많이 들어있는지 그 사실 식빵은 하면 안 되는 단어인데 용서가 되잖아요.
0: 용서가 돼요.
1: 얼마나 저게 우리가 지켜봐서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어떤 스포츠 영웅 또 인생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 많이 하면서 우리 김태훈 기자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저희는 신인 감독 김연경 OST 예근이 날아올라 듣고 올게요. 서로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15살 아들은 어딜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답니다.
1: 가서 뭐해?
0: 가기 싫은데 혹시 가면 뭐 특별한 게 있냐는 투. 그렇게 떨떠름한 아들을 데리고 한강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지금 난 별일이 없는 게 좋은 나이지만 어릴 땐 뭔가 짜릿한 일이 있어야 좋았지. 그땐 이렇게 오래 걸으면 마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따라 나서준 것만 해도 고마웠답니다.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나 수시로 떠올려보자고 다짐했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5: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육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의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듣고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맑고 섬세한 목소리를 가진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정우 뮤직 함께할 겁니다. 정우 씨는 정통 포크 음악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 뮤지션이고요. 또 락 장르도 하시는 멋진 뮤지션입니다.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라이브 하시려고 기타 챙겨오셨어요. 정우 씨의 모닝 라이브 선물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우 뮤직!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너튜브 채널 무흐지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정우 씨와 시작해볼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네 지키는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여러분 저 했어요. 찜특가로 항공권 예매했어요.
4: 올해 마지막 기회 제주항공 찜특가 이벤트
5: 편도 총액 29,800원부터 최대 82% 할인
4: 7월 7일부터 14일까지
5: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요.
6: 제주항공
5: 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함께하는 정우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우 정우씨가 있고요. NCT의 정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우 있지만 인디 음악계에선 이분이 최고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대받아서 정말 영광이에요.
0: 아유,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아침 있는 삶. 네.
0: 원래는 삶에 아침이 없었나요?
1: 그런 편인데요.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 몸을 예. 깨워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편이지 않나. 아,
0: 어제 괜히 떨리지 않던가요? 아침에 뭘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1: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예.

0: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시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다행입니다. 정우라는 이름 때문에 사실 배우 정우 씨가 너무 또 계시고 NCT의 정우 씨가 또 계시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1: 그죠.
0: 본명이세요?
1: 오해를 종종 받는데 네. 네, 부모님이 주신 본명이라서 이대로 그냥 꿋꿋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뚝심으로 딱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저는 본명이 이제 호경이에요.
1: 네.
0: 그때 고경이라는 배우가 계셨어요.
1: 아, 근데 태희님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0: 네. 근데 당시에는 저는 내 이름을
1: 멋지시다.
0: 내 이름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우 씨가 딱 제 마음처럼.
1: 아, 저는 이제 유명해질 생각이 없어서.
0: 저도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1: 이분들의 그늘에 숨어서 정우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정우 씨가 목소리가 진짜 너무 차분하시고 성격은 평소에 차분하신 편이신가요?
1: 평소에는 말 수가 딱히 많진 않고요. MBTI는 대문자 E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0: 왜 E지? 아무리 봐도 I인데. 아무리 봐도 지금 I의 목소리에
1: 캠퍼인데. 대신 낯가림이 좀 없어요.
0: 아, 그게 E의 가장 큰.
1: 그런 것 같죠.
0: 맞네. 왜냐하면 저도 E인데 저는 사실 방송 말고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은 없어요.
1: 근데 라디오가 진짜 천식이시네요.
0: 천직이에요. 라디오 들으세요 평소에?
1: 저 너무 좋아해요. DJ분들도 참 너무 애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해요.
0: 그러시구나. 라디오 감성이 좀 있으셔가지고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느낌이. 특이한 알바 경험이 있다고.
1: 그 충남 금산에서 걸어다니는 인삼 알바라고요. 지역 축제 때 인삼 옷을 입고 행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당 5만 원 정도 받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0: 몇 시간 걷는데요?
1: 한 시간 반 정도.
0: 괜찮네.
1: 네.
0: 괜찮아.
1: 힘들진 않은데 근데 걸어다니는 인삼이 이제 여럿이 있어요. 그 사이에.
0: 한 뿌리가 아니에요?
1: 그럼요. 홍보하기 위해서 한 뿌리로는 불충분해요.
0: 안 되지.
1: 네, 그 여러 뿌리 중에 한 뿌리로 행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이 맞으시네요. 저보다는 인거 확실합니다. 저보다는 입니다.
1: 네, 저는 외향인인 것 같네요.
0: 확실히. 예. 우리 정우 씨가 반전 매력이 너무 넘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와 또 플레이리스트까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더 깊어지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하는 정우 뮤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어떤 주제로 골라와 주셨을까요?
1: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0: 여름을 잘 즐기는 거 중요한데 네. 계절 중에 여름 어때요? 좋아하는 편인가요?
1: 싫어해요.
0: 더운 거 싫어 또. 아주 조용하게 싫어요.
1: 네. 사람들과 잘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짜왔어요.
0: 오히려 네. 이걸 좀 즐기는 쪽으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정우 씨가 선곡한 첫 번째 곡 만나볼게요. 나의 품 안에서 너는 절대
1: 부서질 일이 없을 거야. 네, 아무래도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정우의 철의 삶이라는 곡 가져왔습니다.
0: 너무 신나네요, 근데.
1: 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더운 여름에 용광로 같은 노래 함께 하시면서 더위 좀 다스리셔 보아라 하면서 갖고 왔고요.
0: 용광로 같은 날씨. 뜨거운 노래가 아니고 노래 자체가 용광로죠.
1: 노래 자체가 좀
0: 철과 철의 삶이니까.
1: 네, 담갔다 뺐다 난리가 나는 노래예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작년 여름에 발매된 제 타이틀곡인데 EP 앨범에 좀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힘, 사람이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뭔가 이유들 같은 것에 대해 노래하는 곡입니다.
0: 노래를 만드실 때는 어디 영감을 어디서 받으세요? 뭐 이렇게 번뜩 하세요? 아니면 쌓아놨던 걸 조금씩 푸는 타입이세요?
1: 삶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면 번뜩하면서 만들고요. 고통 없이 좀 요즘 좀 잔잔하네 하면은 억지로 만들고요.
0: 또 꺼내보면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유연하게 또 곡을 만드시는군요.
1: 그렇게 해야 좀 건강한 창작이 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또 창작의 어떤 유연함까지 담겨 있는 정우 씨의 철의 삶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목소리가 멋짐이 있어요.
1: 너무 영광입니다. 대인님께 그런 말을.
0: 아유, 진짜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이야기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0: 시원한 음료 하나 마시고 싶다 지금.
1: 아우 딱 그런 느낌의
0: 느낌이 좋은데요.
1: 노래죠.
0: 어떤 노래예요?
1: 한나 코엔의 Summer Sweat이라는 곡인데요. 예. 요즘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0: 꽂혀있군요.
1: 네.

0: 앨범 자체를 좋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주 돌려들었는데 예. 제목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여름이 참 떠오르는 곡이에요.
1: 어, 진짜 잘 어울려.
0: 몽롱하고 어지럽고 더운 이런 기분이 딱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맥주 한 잔 딱 하고 싶은
1: 그렇지.
0: 네, 그런 노래지 않나.
1: 평소에 술은 좀 즐겨 드시고요?
0: 조금씩 즐기는.
1: 즐기시는군요.
0: 네.
1: 뭔가 분위기 좋은 이 여름에 무심코 들어갔는데 뭔가 안에 어? 이 사장님 뭔가 느낌 있는데? 하는데 또 음악 선곡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0: 너무 아시네요.
1: 네, 딱 그 음료 하나 딱 마시면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그 느낌이 한나 코엔의 썸머 스웻이라는 노래에서 확 느껴집니다. 이 노래 또 처음부터 듣고 올게요.

0: 정우 씨의 선곡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1: 조금 부담감을 안고 와서 예. 힘을 빡세게 준 아... 선곡이긴 한데요.
0: 너무 좋네요. 근데
1: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지금까지 너무 좋은데.
1: 아, 너 그러시다면 너무 다행일 것 같고요.
0: 예.
1: 네, 아니셔도 이쁘게 봐주세요.
0: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정우 씨의 다음 곡 만나볼게요. 익숙한 노래가 갑자기 나와서 앞에 내 수식어가 너무 민망해졌어. 아, 이번 노래 어떤 노래예요?
1: 이번 노래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0: 요호!
1: 이거 모르는 한국인 없으시죠?
0: 그러니까요. 익숙한 맛이 최고예요 사실.
1: 진짜 너무 좋아해요.
0: 왜 좋아요 이 노래?
1: 이 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자란 일명 무도키즈라 가지고
0: 아,
1: 제가 요즘 밥 먹을 때도 무한도전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전자에 박힌 노래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여러분 같은 세대를 지나오셨다면 여러분의 몸속에도 이 DNA가 있을 거예요.
0: 무조건 있어. 모든 장면이 저도 너무 무도를 사랑해서 이 노래 불렀을 때 그 작업 환경과
1: 네.
0: 무대와 끝나고 나서의 리액션까지 다 기억나.
1: 네.
0: 무한도전.
1: 너무 추억입니다.
0: 무한도전 어떤 점이 그렇게 또 꽂히셨어요?
1: 그냥 무한하게 도전한다는 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저도 하면서 결국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봐야 되는 미션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한도전에서 했던 막 속 긁기 이런 도전 막 떠올리면서 저도 좀 약간 힘내고 힘받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에 대해 막 얘기해주는 예능이라서 참 좋았던 것
0: 맞아,
1: 같아요.
0: 맞아요. 진짜 무모한 도전일 때부터 너무 좋았는데.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근데 저는 초반에는 1박 2일이 더 재밌었거든요.
1: 그쪽이셨군요.
0: 그랬는데
1: 네.
0: 무한도전이 좋았던 이유가 멤버들이 어느 한 명은 활약할 때가 있고 어느 한 명은 진짜 저 사람 저러다 하차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림자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나는 이거를 다 끌어안고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이 다시 빛날 때
1: 네.
0: 저 무한도전 너무 사랑하게 됐죠.
1: 정말 멋있죠.
0: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함께 가면 언젠가 빛난다는 걸
1: 네.
0: 그거 보면서 좀 많이
1: 저는 1박 2일 너무 차가워서 못 봤어요. 뭐만 하면 자꾸 막 떨어지고 PD랑 싸우고 좀 약간
0: 그러니까.
1: 차갑더라고요.
0: 저도 그거 화끈한 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무한도전 예, 무한도전의 따스함에 저도 완전히 반했어요. 무한도전 얘기 한참 했지만 명카드라이버의 냉면 듣고 올게요.

0: 자, 명카 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습니다. 아, 시원하네요. 냉면 좋아하시나요?
1: 아, 평양냉면 정말 좋아합니다.
0: 와, 저보다 또 어른입니다.
1: 아, 평냉을 잘 못 드시나요?
0: 아직 그 깊은 맛을.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어이, 다독이는 이 눈빛. 아직 그런 눈빛으로.
1: 네, 기다리고 잘. 있겠습니다.
0: 예, 예. 자, 깜짝 퀴즈 타임을 이제 가봐야 되는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 관련 문제 내드릴 거거든요. 정우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함께하는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땡땡땡땡 프로그램을 좋아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냉면을 포함해서 바람났어, 압구정 날라리, 말하는 대로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MBC 예능 땡땡땡땡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무한도전, 2번 무한궤도, 3번 무한리필.
0: 아, 저희 객관식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1: 아,
0: 고급지죠?
1: 아름답습니다.
0: 예, 아름답죠? 예.
1: 네.
0: 힌트가 될 만한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1: 힌트요?
0: 힌트가 제일 어려워.
1: 1번.
0: 뭐 들렸는데? 뭐가 들렸어.
1: 네.
0: 예,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아, 이런 쪽이구나. 야, 약간 기세로 가는 쪽으로.
1: 여러분 들으셨죠?
0: 예, 힌트를 또 정우 씨가 주셨습니다. 친절해.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다섯 분 저희가 정답자 뽑아가지고 조각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쯤에서 저희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광고 얼른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할게요.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정우 뮤직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광고 전에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 정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MBC 예능 바로 1번 무한도전이었습니다.
0: 와우. 당첨자 5분 저희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씨가 준비한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들어보면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선물 받을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저는 저의 노래 중에 낡은 괴담이라는 곡을 준비해왔어요. 네. 딱 이맘때 이 시간쯤에 만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0: 아침에 만든 노래.
1: 네, 밤을 다 새고 잠이 안 와서 아침 바람 소리 들으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0: 어떤 느낌일지 그때 만들었을 때 우리 정우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라이브를 들으면서 함께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들을게요.

0: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정우, 예, 낡은 괴담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정우 씨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조근조근한데 왜 이렇게 락스타 같이 보이지? 아. 약간 멋이 있어요, 확실히.
1: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0: 잘 들었습니다. 아, 아침에 밤을 꼴딱 새고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는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요?
1: 스스로 좀 위로받는 기분은 들었어요. 막 너무 마음이 좀 어지럽고 복잡해서 잠이 안 왔다가 만든 노래인데 그래 이렇게 승화를 하니까 좀 괜찮군 하며 이제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너무 좋다. 그 사실은 뭐 시련이랑 고통들이 올 때 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가 올 때 번뜩하고 소재가 되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너무 평안하면은 사실 소재가 떨어져서
1: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 평안한 게 행복한 건데 그럼 또 일이 안 돼. 네. 싱어송라이터들은 진짜 그런 걸로 힘들 것 같아, 곡 쓸 때.
1: 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불행을 찾아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0: 그래서 인사모습 입고.
1: 맞아요.
0: 그래서 인사모습 입고.
1: 즐겁긴 했는데 좀 아픈 추억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0: 일부러 고생길을 또 걸어야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정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정우 뮤직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곡 만나볼까요? 숨을 곳도 없는 게 해가 뜨거워 해 또 의외의 장르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FX의 미행이라는 곡입니다. 저는 학생 때 대중가요를 잘 듣지 않았어요.
0: 그랬군요.
1: 네. 그 인디 음악에 빠지게 되면서 대중가요는 멋이 없다. 막 이런 착각에 빠져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하루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이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중가요 안 들어 이런 컨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몰래 훔쳐들었어요. 어깨 너머로.
0: 왠지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1: 네. 제목을 너무 알고 싶은데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래서 기숙사에 그 친구가 돌아오면 이 노래를 틀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앨범 제목을 알 때까지 몰래 들었던 추억이 있어요.
0: 네. 너무 짝사랑하는 느낌이다.
1: 맞아요.
0: 마음을 들키지 않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1: 네. 그래서 언제 오나 기다리며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0: 그래서 알아낸 노래가 FX의 미행이었군요.
1: 네.
0: 노래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 곡 처음부터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정우 뮤직 FX 미행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을 잘 즐기기 위한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아, 신기 써주셨다. 어떤 노래예요?
1: 네, 이 노래는 콕더 트윈스의 아이스 블링크 럭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콕더 트윈스의 헤븐 올 라스베가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콕더 트윈스는 청자에게 가사를 알려주지 않기로 유명한 팀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공식 가사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요.
0: 오, 신기해.
1: 음악을 느끼지 않고 무조건 해석하거나 정의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음악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되곤 하는데요. 저도 옛날부터 이 앨범을 들어왔는데도 이 음악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 그냥 느끼는 거죠. 오. 이 더위를 느끼듯이. 오. 그런 직감적인 노래입니다.
0: 와, 되게 예술적이다. 오, 예술적이야. 이게 사실은 더 즐길 수 있는 요소를 준 거일 수도 있고.
1: 그죠.
0: 네, 아니면 이 해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약간 너네 이런 거 즐기지 못할걸? 하면서.
1: 그죠, 그죠.
0: 괴롭히는 것 같기도
1: 괴롭히는
0: 하고.
1: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와, 매력적이네요. 콕더 네. 트윈스의 아인스 블링클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처음부터 우리도 한번 괴롭힘 당해볼까요?

0: 아, 좋습니다. 이게 그냥 마냥 즐길만 해도 좋은 리듬이기는 해요. 진짜 좀 시원함이 살짝 있네요. 이게.
1: 네.
0: 다음 곡 바로 만나볼까요?

0: 다 모여라 모여. 약간 합창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노래예요?
1: 네, 이 곡은 막달레나 베이의 The Ballad of Matt and Mika입니다. 이 곡은 2024년에 발매된 이매지널 디스크 앨범의 마지막 곡으로 수록된 곡이에요. 앨범 전체에도 좋고요. 그 중에서도 마무리를 장식하는 이 발랄하고 화창한 빛이 산발하는 분위기의 곡이 제가 아는 여름과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몸이 생기를 원한다 할 때 이 곡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약간 노력한 우리 동료들과 산뜻한 마무리.
1: 너무
0: 후련한
1: 좋죠.
0: 마무리. 약간 네. 그렇게 하는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수고했다.
1: 약간 소리 지르면서.
0: 약간 소리 지르면서 듣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이런 신스팟도 좋네요. 막달레나 베이의 The Ballad of Matt and Mika 처음부터 들을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3: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3: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1시간 동안 3, 4부 함께하는 시간, 정우 뮤직 싱어송라이터 정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16: 아,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14: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어떠셨나요?
16: 저는 우선 너무 다들 반겨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리고 청자분들께 또 어떻게 플레이리스트가 다가갈지 좀 걱정 반 설렘 반인 상태로 이제 네, 퇴근을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14: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곡 많이 소개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또 들을 것 같아요. 찾아서.
16: 나 너무 기뻐요.
14: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우 뮤직의 마지막 곡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6: 뉴진스의 버블검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4: 네.
16: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최근에 있었던 공연에서는 커버곡으로도 이 곡을 불렀어요.
14: 궁금해. 어.
16: 평소에 다른 분들 노래를 공연에서 부르지 않아서 더 특별하고 좀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늘 함께해주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애틋한 감정, 그리고 뮤비에서 느껴지는 화창한 풍경이 역시 여름을 맞이하기에 더

0: 말 나위 없는 노래지 않나 생각하며 가져왔습니다.
1: 아, 뉴진스의 버블검. 이 노래가 정우 씨 버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긴 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와서 해주세요.
0: 궁금하시다면 찾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쯤은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와, 여름방학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초등학교 6학년 김하율입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명주예술마당과 작은공연장 반에서 제13회 명주인형극제가 펼쳐집니다. 명주 인형극제에서 우리 함께 만나요.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